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순종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글을 봤어요.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셔서 길을 내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끝내 끝끝내 도착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순종함으로 행복한 토요일에 엄수빈입니다.

5월 23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순종한다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에 의지한다는 것 아닐까요? 책임져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일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해낼 수도 없으니까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크지만, 그러니까 뭐 더 큰 힘에 기대어 보는 거죠. 물이 앞을 막고 거대한 성벽이 길을 내주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내딛기 어려울 때, 사방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가 순종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아요. 요단강을 만날 때도 많고, 또 여리고성을 만날 때도 많고요. 분명히 이리로 가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왜 길이 막히는 거죠? 그럴 때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에 의지해보는 것. 우리 오늘 하루도요, 내가 해보는 것보다 주님의 힘에 기대어보는 게 더 큰 일이니까요. 한번 기대해보면서 기대어볼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찬양 신청해 주시는지도 좀 알고 싶은데요. 이 방송이 곳곳에 나가고 있어요. 부산에도 나가고 있고 대전에도 나가고 있고 대구에도 나가고 있고요. 어떤 곳에서 어떤 찬양 들으면서 이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또 찬양 선정되신 몇 분께는요, 저녁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기도 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6089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하니 든든합니다. 신청곡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하니까 힘이 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토요일에 출근하시는 우리 6089님, 오늘 아침도 든든하게 드셨어요? 발걸음 좀 힘차신가요? 힘이 된다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보내주시니까 읽는 저도, 이 사연을 읽는 저도 힘이 막 나네요.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 여러분께 가득가득 담아서 보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양 이어서요, 9271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또 선정되신 6089님, 927 하나님께는 기도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더 승리하는 알아서 더 행복해지는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말씀 빈칸 채우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배경으로 퀴즈를 낼 건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을 배경으로 퀴즈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은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배경으로 퀴즈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표적 이야기가 오늘의 퀴즈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손님들과 나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곳을 지나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두지 못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나르던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하인들은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계속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예수님은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길래 이 잔치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부터 3번이에요. 1번 포도주를 사올 돈. 네, 포도주를 사올 돈이 1번입니다. 2번 포도주를 만들 포도. 네, 포도가 2번이에요. 3번은 포도주. 3번 포도주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길래 이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지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부터 3번까지고요. 아, 내가 잘 못 들었다. 그럼 1번부터 3번 중에서 한번 숫자를 골라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나갈 걱정에 쌓인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이것으로 바꾸셨습니다. 1번 포도주를 사올 돈, 2번 포도주를 만들 포도, 3번 포도주.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어플로는 무료로 채팅창에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실 수 있는 365 기도문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힌트가 될 만한 찬양 오늘도 준비해봤어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이 두 곡의 찬양 들으시면서 정답을 바로 아셨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전해드린 찬양은 사랑이야기의 가나의 혼인잔치 찬양이었어요. 그럼 행복한 말씀 퀴즈 정답 발표해 볼까요? 정답은 1번 포도주를 사올 돈도 아니고요. 2번 포도주를 만들 포도도 아니고 3번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이 하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체를 변화시킨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퀴즈는 순종한 하인 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이 배경이었는데요. 조금 내려가서 2장 9절로 가면요. 이런 말씀 구절이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순종을 한 사람의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고도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순종한 하인들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이들이 포도주에 놀랄 때 이 순종한 하인들은 예수님께 놀랐겠죠. 그래서 순종은 본질을 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게 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의 순종도 본질을 보게 하는 힘이 있을 겁니다. 막혀있는 성벽,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이것을 모두 다 뛰어넘고도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5월 23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만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운행됨을 믿습니다. 나도 아버지의 피조물로 새 아침을 맞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사는 즐거운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환경과 맡겨진 과제들이 때로는 무겁고 버겁지만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니 부담 갖지 않고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의 길을 앞서가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날 되게 하소서.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오늘 내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계시니 담대한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선물 협찬으로 함께하는 생명의 말씀사 김민정 목사님의 책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기도 365에서 오늘의 기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네잎클로버 찾아보시고 막 찾으면 코팅해서 간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좀 있었는데 네잎클로버를 만나는 방법,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되죠. 찾으려고 눈을 크게 뜨면 신기하게 그 많은 초록 잎들 속에서 네잎클로버가 짜잔하고 보이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방법, 지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좀 찾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만날 겁니다. 간직하고 싶을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꼭 찾아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기적과 같은 하루 보내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이라는 하루, 또 그 시간이 연장되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이런 궤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는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또 권력이 크든 높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물론 목사에게나 장로에게나 평신도에게나 동일하지요. 그런데 이 시간을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고 누구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슬픈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시간 속에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시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온 인류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인류의 적이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바로 그 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은 다 있습니다. 24시간의 시간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 시간에 내 시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시간에 올바른 시간, 생명이 있는 시간, 이 시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명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내딛는 시간, 만나는 그 시간 접점이 바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시간은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의 6장에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우리는 시작됩니다. 왜 들으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시기는 여기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여러분 들어가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즐겨라 라고 말하지 않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요 우상 숭배가 있고 육체를 위해서만이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다른 것 신경 쓰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너희는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세계관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 마음판의 기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노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뭘 명합니까?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어떤 것도 남기지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에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내가 오늘 이것을 저 사람한테 줌으로 인해서 저거 주겠지라는 반대급부를 노리는 마음, 이 마음도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전부 다 드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 뜻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만큼만 하고 이만큼 남겨야지. 그게 아니에요. 다 아까 우리 찬양대의 가사 속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남김없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은, 가장 중심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들어서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결단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유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길을 많이 속삭입니다.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누려라, 더 많이 어떻게 해라, 막 그런 소리를 하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욕심과 권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럽니다. 들으라,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새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은 삶의 통제실이다. 할렐루야. 마음은 삶의 통제실이에요. 내 마음이 올바르면은, 내 마음이 중심이 잡히면은 내 삶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잘못되니까 내 삶의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은 삶의 통제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이루어질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 이 시간을 그리스어로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이 크로노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 그러나 이 시간을 기회로 삼는 사람, 야, 이거는 내 거다. 이건 내 시간이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크로노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환경. 오늘 이처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카이로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진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낮잠 자는 사람, 평범한 크로노스로 흘러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는 사람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어지는 이 크로노스, 평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되는 카이로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를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카이로스로 형성해내는 여러분의 생명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는 숫자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개수할 줄 아는 사람, 이 시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카이로서적인 사람, 생명의 시간이 되는 사람, 나눔의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명의 시간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다시 재정렬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천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누가 몇 살짜리 살다가 죽고, 누가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죽고, 죽고, 죽고, 죽고, 몇 세까지 살다가 죽고, 죽고, 죽고 이럽니다. 참, 그 족보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살긴 살았는데 죽었어요. 500년 살았는데 죽었어요. 400년 살았는데 죽었어요. 900년 살았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고리를 끊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은 채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모든 사람은 크로노스로 살았지만은 에녹은 카이로스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여러분의 생명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카이로스적인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옷으로 살아가는 삶,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누구나 맞이하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야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몇 년 믿었느냐,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누가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요, 영혼 없는 몸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어 있는 신앙입니다. 영혼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카이로스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두 노인이라는 아주 멋진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짧게 설명하면은 두 노인이 성지 순례를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성지 순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순례라는 것은 절대성이고요, 순례라는 것은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례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앙을 돋보이게 만들고 순례함으로 인해서 신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지 탐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있을 때 그때는 러시아의 정교회니까 그들은 순례라고 쓰니까 순례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으로부터 복을 받고 인정받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두 노인이 이제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기로 했는데 한 노인은 부자고 한 노인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고 두 노인은 성지 순례를 가기로 했지만 잘 맞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가난한 이 노인이 돈을 모아서 성지 순례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해서 이 두 노인이 성지 순례 길을 떠납니다. 가다가 어느쯤 갔는데 어느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이 가난한 노인이 그를 도와줄 마음을 갖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자네 먼저 가시게, 나도 뒤따라 가겠네. 그래서 돈 많은 부자는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 노인은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느라고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 갈 수가 없어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톨스토이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책에서 질문을, 여러분과 제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누가 성지 순례를 하였느냐? 단순하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지 순례냐, 아니면은 성지 순례를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과연 신앙의 삶을 살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리는요, 어떤 신앙생활을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나 또는 시간 속에 흘러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크로노스적인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장소나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삶, 이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명의 시간은 반복된 순종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에 여러분, 불 속에 한순간에 아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불 속에 뛰어들어갑니다라고 들어갔겠습니까? 아닙니다. 평소에 그들은 그런 신앙의 삶이 순종적인 삶을 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위기 앞에서도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바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불 속이든

0: 사자굴이든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우리 본문 말씀 속에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이고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침, 부지런히, 부지런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귀에 못이 박이도록 계속 집에 있든지 잠자든지 일어나든지 밖에 있든지 어디든지 계속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우리 하주가 그 왔길래 물었어요. 하주야, 서성의 날인데 너가 교회에서, 너가 반에서는 뭘 이벤트 안 했니? 했어요. 어떻게 했니? 애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길래 제가 반장한테 전화 걸어서,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선생님, 케이크라도 사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되잖냐? 하니까 반장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반 애들 전부 다 전화번호 전부 다 나한테 알려줘. 그래가 얘가 다 카카오톡으로 하나를 다 불러들여서, 야, 우리가 서성의 날인데, 우리 선생님 두 분, 담임선생님하고 모노 선생님 두 분을 우리가, 아침에, 케이크로 하고 조그마한 선물해서 축하하자. 어떻냐니까 다 좋다 그래서 그럼 얼마씩 내라. 그래서 얼마씩 내서 그날 축하를 파티를 해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제일 말도 안 듣고 공부 제일 못하는 반 애들이 생각도 안 했는데 이래줘서 고맙다 그러더래. 야, 너그 반이 그렇게 말 안 듣고 공부 못하니? 아니, 나부터 공부 못하는데 못하죠. 그러니까 한바탕 웃었어요. 근데 속으로 뿌듯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부 선생님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귀에 못이 박이들이 가르치고 그 문화가 되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딴 데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목자 없다는 건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델이 없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이 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우시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가르침 속에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고 순종하고 날 그 순종이 크든 작든 순종함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하나님이 절거하는 자리에 함께 절거하고 하나님이 우는 자리에 함께 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 먹는 시간이나 뭘 하는 시간이나 의미 있게 카이로스적인 삶, 바로 이러한 의미 있는 시간, 왜 먹는지, 왜 해야 하는지, 왜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냥 허송세월 보내. 저는 제가 몇 번 여러분이 가끔 이야기하지만 가장 의미 없는 시간 보낸 게 제일 싫합니다. 내 인생을 좀 먹는 거죠. 그래서 제 목회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왜 하는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삶, 뭘 하든지. 결론적으로 여러분, 시간은 지나가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겪는 시간, 크로노스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생명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는 거죠.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들자는 이런 어려운 말을 아주 쉽게 우리가 일상에 영혼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만한 역사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나눔의 교회 김상윤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0: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를 죄를 무섭게 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의 죄 때문에 심소해서 주고 싶은 부활을 준 것을 믿습니다. 하여 목사님,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부처 주님 영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이렇게 예수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한 영혼은 곳곳으로 흘러가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늘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극동방송은 쉬지 않고 24시간 복음만 전합니다. 복음만 담은 극동방송의 이 전파가 끊기지 않도록 먼저 된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한 달에 만 원이면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과 동역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대전전화 042-828-9330번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거나 50원의 유료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있나요? 네, 평강은 고요한 마음 상태인데요. 근심은 평강의 반대입니다. 근심하는 상태에서는 평강을 느낄 수 없어요. 반대로 평안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원한다면 구해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면 기도로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진정한 평강이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네, 향기로운 찬송, 이 시간 참된 기쁨이 평강이 찬양 가운데 가득하길 바라면서 첫 찬양 강중현님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서울 모태트 합창단이 부릅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2절 말씀. 날이 더울 때는 반드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고온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린다. 게다가 더운 날씨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 걷고 뛰고 일하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다. 어떤 때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몸이 생존을 위해 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주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속히 죄를 사하시며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우리에게서 옮기신다.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었음을 알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을 경험한다. 오늘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도록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라.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생수를 마시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 12절 말씀.

희주일의 내 구주 예수를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아이노스 합창단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All of These, Song of Jubel의 영어 찬송, 그리고 극동방송 윤하군 쿨알의 정결한 마음 주소서 찬송 함께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정말 우리 안에 늘 새로운 은혜를 생수처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영혼의 생수 한 잔을 건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달빛 마을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의 공부영입니다.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결심했던 마음들 변하지 않아야겠지요. 꼭 5월뿐이 아니라 1년 내내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주의 사랑으로 키우고 부부간에 아끼며 사랑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잃지 않아야겠다는 결심. 그 결심만은 변함이 없어야겠지요. 벌써 오늘이 5월 23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작은 천국인데요. 이 천국 백성으로 작은 천국부터 진정한 천국으로 만들어가면서 천국 백성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찬양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이고요. 이어서 가정은 작은 천국 페로스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퀴즈는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하는 것이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9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1님, 언제나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명예권사 권기복입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을 통해서 은혜로운 방송에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또 2545님은 생명으로의 아멘, 구원으로의 아멘, 전도자로서의 아멘, 예배자로서의 아멘, 아멘입니다. 6569님, 항상 좋은 방송으로 힘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방송을 통해 많은 위로를 받고 있으니 또한 감사입니다. 극동방송에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또 2011님, 토요일 이 시간이 꼭 기다려집니다. 지난주에 퀴즈 정답과 간단한 멘트, 또 늘 읽어주시는 은혜스러운 내용 정말 감사하고요. 조용히 듣노라면 복잡했던 마음이 힐링되고 마음에도 평강이 임하면서 언제나 감사가 넘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7208님, 귀한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좋습니다. 아멘. 3230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음에 감사하며 방송 덕분에 한 번 더 성경을 보게 하고 찾게 해주심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8530님, 일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합니다. 또 9673님, 오늘도 방송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출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또 5216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나는 안전하고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름다운 시편 묵상 기도문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심 또한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 띄웁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걸리버 여행기라는 그런 그 소설을 읽었었습니다. 소인국을 보며 즐거워했고 거인국을 보며 조금 두려워하기도 했던 그런 소설이었지요. 이 걸리버 여행기를 쓴 분이 조나단 스위프트인데요.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하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행 중에 비가 내려서 조나단의 구두가 진흙투성이가 됐어요. 그날 밤 여관에서 잠이 들기 전에 조나단은 하인에게 구두를 닦아놓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돼서 일어나 보니까 진흙투성이의 구두가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화가 난 조나단은 하인을 불러 얘기합니다. 내가 어제 분명히 구두를 닦아놓으라고 말했을 텐데. 그러니까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니 어차피 오늘 신으면 또 더러워질 구두를 닦아서 뭐합니까? 하인의 볼멘 소리를 들은 조나단은 잠잠히 생각을 하다가 짐을 챙겨서 그대로 여행을 떠납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하인과 함께 식당에 들어갔는데 조나단은 조용히 자신의 음식만 시킨 뒤에 식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배가 고픈 하인이 저도 음식 좀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자 조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는 해서 뭐 하겠나? 어차피 저녁 때 또 배가 고플 텐데. 결국 그 하인은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모든 일에 핑계를 잘 대요. 성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항상 성실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헌신도 즐거이 감당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면 좋겠지요.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았습니다. 성경 잠언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네, 이 말씀 잠언 6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네,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잠언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네,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성경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네,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 젤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모나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앙 화장품 딱 하나로 느껴보세요. NSINC 신비앙 화장품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1229님, 제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은 저희 교회 문금조 김영순 두 분의 권사님이십니다. 항상 뒤에서 지켜보시고 계셔서 제게 힘과 위로를 주시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더욱 본받고 싶은 것은 두 분은 하나님께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두 분뿐 아니라 모든 성도분들이 제겐 스승입니다.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3914님, 이직을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아멘. 4648님, 은혜스러운 찬송 그리고 말씀 극동방송에 정말 감사합니다. 9507님, 믿음으로 건강하게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0084님, 극동방송에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편안해지는 방송이 얼마나 좋은지요. 감사합니다. 7205님,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완벽하게 평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1069님, 올해 성경 2독 끝내고 3독을 시작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본을 보여 아이들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잠언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룩한 손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시편 24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영광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경배합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요,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도 다 주님의 것임을 찬양합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구원의 주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과 생각이 깨끗하고 순수하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게 하옵소서. 강하고 능하신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주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을 찾고 늘 주님을 사모하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가득 기쁨 가득 벌써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묵상했지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구원의 주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 기도가 진정 우리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 93년도에 처음 들어갔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가지고 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새벽에 켜서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 보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가. 그때 극동방송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새벽에 좀 너무 놀랬죠. 아,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골 그곳에서도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후원이 북한 땅, 러시아 땅, 지금도 복음에 목말라하는 또 한국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요.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후원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간증자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가
1: 가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듣는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삶의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9개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나누는 교계 전망대 이하영입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짧고 빠르게 소비하는 시대입니다. 뉴스도 요약본으로 보고 영화도 짧은 클립으로 접하기도 하고요. 신앙 콘텐츠마저 몇 초짜리 영상으로 짧은 요약 설교로 만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성경도 이 긴 호흡으로 읽기보다는 그냥 한 구절, 한 문장, 한 메시지로만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AI가 설교를 요약하고 또 묵상 콘텐츠까지 만들어주는 이 시대, 과연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신앙을 배우고 있을까요? 오늘 교계 전망대에서는 맥체인 수업의 저자이자 전 3.1교회 교육총괄, 또 현재 유튜브 채널 교회교육연구소를 운영하며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을 쉽고 깊이 있게 풀어내고 계시는 박양규 목사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교회교육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양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맥체인 수업 최근에 또 신간이 나왔어요, 목사님.
1: 네.
0: 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이 책 완성하는 게 어려웠는데 네. 이렇게 완성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이 잘 읽힌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네. 많아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0: 벌써 그런 반응들이 오고 있군요.
1: 네.
0: 네. 많은 성도들이 매년 성경 통독을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늘 중도 포기하게 되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건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의지의 문제라기보다 또 오늘날 우리의 성경 읽기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저희들이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항상 하는 다짐이 있지 않습니까?
0: 맞아요.
1: 성경을 완독해야겠다라고 시작하면 저희들이 대부분 창세기 혹은 마태복음부터 펴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읽으려고 하는 찰나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0: 네.
1: 우리들이 성경 66권의 배열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표준이고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 읽기 위한 배열이 아니라 장르별 배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라고 하는 장르별 분류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흐름을 찾아 나가는 것은 특별하고도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걸 배우기도 하고 세미나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는데
0: 네.
1: 그 허들을 넘어

0: 넘어가면은 성경이 소위 읽혀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역사서 속에서의 활동, 네. 이게 전혀 머릿속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의미 없이 읽으니까 이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배열만 바꾸고도 이것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했고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200년 전에 활동을 하셨는데 이미 이런 부분들을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왔는데 문제는 산업혁명 시기에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성경 읽기표는 그 시대 200년 전에 영국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건데 21세기 한국 사회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 계셨다면 어떻게 배열을 바꾸셨을까? 이것을 상상하면서 그 흐름을 만들었는데 아직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제가 배열표를 먼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미 1독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벌써.
1: 그래요?
0: 네. 그다음에 너무 쉽게 읽혀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1: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맥체인 성경읽기표라는 거는 200년 전에 맞춰진 거고
0: 네.
1: 현대에 맞춰서 목사님이 또 재배열을 하신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맥체인 목사님이 만드신 성경읽기표는 하루에 4장씩 구약 2장, 신약 2장씩, 그렇죠. 창세기 1장, 에스라 1장, 복음서 1장, 사도행전 1장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약과 구약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 흐름을 통해서 성경을 완독하는 프로젝트인데 문제는 가정에서 2장, 공예배 때 2장.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이 2장 아니면 뭐 가정예배든 공예배든 2장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배열을 한 건데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1: 많은 가정은 그렇게 못하죠.
0: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배열만 바꾸고도 쉽게 할 수 있을까를 참 고민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먼저 아주 큰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됐고 깨달음이 됐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할 수는 없을까?
1: 네. 예,
0: 그래서 이것을 5년 넘는 작업 끝에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1: 어쨌든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긴 글 읽기 어렵고 솔직히 성경을 1독도 안 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짧고 강한 콘텐츠 익숙한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다 읽는 것이 이 시대에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0: 저는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당연히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큐티에 대한 고민들 가령 예를 들자면 2700년 전에 한 사건을 끌어와서 그냥 이 지식과 정보로서 이것을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그 성경은 왜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부분만 발췌해서 뭐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였다 뭐 다윗은 이랬다 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맥락과 맥락이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1: 네.
0: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들이 많이 느끼는 것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아쉬운 것이 있을 때 우리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나요? 아니면 챗GPT에 물어보나요? 이건 우리가 답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숏폼이나 이 영상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과연 깊이 있는 묵상을 하고 있는가.
1: 네.
0: 이미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은 묵상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묵상과 생각이 사라진 시대.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우리들은 다시 성경 읽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계속해서 묵상과 또 이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신앙이 또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
0: 그럼요.
1: 거죠.
0: 네.
1: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긴 성경이지만 그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0: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긴 성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에 뭐 20장, 30장 이렇게 읽으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맥락을 이해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시편을 읽을

0: 때 네. 시편 23편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23편, 뭐 40편, 50편, 시편 100편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는데 다 맥락 속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들은 맥락 없이 그 구절만 이렇게 발췌해서 우리의 필요할 때만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맥락이 전혀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한 편을 묵상하더라도 이게 사무엘상 아니면 열왕기상 어느 부분에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이해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과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요?
1: 네. 그렇다면 그 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0: 네, 그렇습니다.
1: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 평범한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조금 더 성경을 이 맥락을 파악하면서 입체적이고 또 흐름 있게 읽을 수 있을까 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맥체인 수업에서 성경 읽기 표를 재배열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대로만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 몇 편이 아 사무엘상 이때 도피하는 중에 나왔구나. 선지자 하박국은 아 이 시대에 이런 위기 속에서 만들어졌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성경이 확 와닿을 거예요. 이해가 되는데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을 다 읽고 네. 사무엘하를 다 읽고 열왕기상을 다 읽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다가 이제 선지서가 들어갈 때 되면 이 배경이 다 잊어버리는 거죠.
1: 그죠.
0: 레위기를 읽고 할 때 많은 성경 읽기 가이드를 보면 이거는 히브리서의 어떤 예수님을 모형으로 한다라고 많이 배우지만 레위기를 읽고 히브리서를 읽을 때쯤 되면 6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잊어버리는
1: 맞아요.
0: 거예요. 그래서 아니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같이 읽으면 어떨까? 예. 그리고 역사서와 시가서를 이렇게 맥락에 맞게 배열을 다시 하면 어떨까?
1: 네.
0: 이런 고민들을 오래전부터 했던 거죠.
1: 그래요. 네. 그럼 이렇게 재배열된 읽기 표는 하루에 어느 정도 분량을 읽게 되나요?
0: 제가 그래서 52주 아니면 52일이라고 하지 않고 52스텝으로 이렇게 말씀을
1: 스텝으로
0: 네, 한 이유는
1: 네.
0: 52섹션으로 나눈 거예요.
1: 네네네.
0: 단락으로. 그러면 이게 한 스텝마다 20장 정도 아니면 길면 23, 4장 이렇게
1: 네.
0: 배열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독서하시는 분들은 이 20장 정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한
1: 네.
0: 시간 정도기 때문에
1: 네.
0: 그러면 52일 만에 요 표대로 완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힘든 분들은 21장 나누기 7 하면 하루에 3장 뭐 요 정도씩만
1: 그러네요.
0: 읽으면은 일주일에 하나씩 읽으면 1년 동안 읽게 되는 겁니다.
1: 네. 자신의 어떤 분량에 맞춰서 52스텝으로 구성된 박양규 목사님이 새로 재배열한 맥체인 성경 읽기 표 새로운 버전인데요. 오늘 방송 가족들 중에서 나 이 표대로 한번 성경 읽기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단문 50원의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성경이라고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보실 수 있도록 이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정말 많은 콘텐츠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콘텐츠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심지어 신앙까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찬양 한 곡 듣고 와서 이 AI와 알고리즘 시대 속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신앙을 배워야 하는지 계속해서 박양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교계 전망대 오늘은 맥체인 수업의 저자이자 또 유튜브 채널 교회 교육 연구소 운영하고 계시는 박양규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책도 쓰시고 또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셔요. 교회 교육 연구소 어떤 채널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1: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들은 그 영화에서나 보던 그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을 지금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예배가 진행이 될 때 저는 3.1교회에 있었습니다. 네. 큰 교회에 있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가 아니면 언젠간 코로나가 끝나게 될 텐데 이때가 아니면 절대로 이것을 많이 하거나 작업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뛰쳐나와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졸업할 때까지 20년의 시간, 1000번의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1000개의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3.1교회를 나와서 5년 동안 열심히 하나씩 하나씩 만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책이 쌓이고 이러다가 지금은 한 500개 정도의 콘텐츠가 만들어졌습니다.
0: 와, 네. 지금 유튜브 채널 안에 500개의 콘텐츠가
1: 영상은 더 되지만 네. 책을 통해서 보시면 아마 한 4,500개 정도를 그래요. 접할 수 있도록 책은 이미 출판이 됐습니다.
0: 네. 네.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신앙 콘텐츠를 접하기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실 것 같아요. 이 변화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1: 그것은 이제 SNS나 유튜브가 나올 때 많은 학자들이 예견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쉬운 통로가 될 거다라고 몇 년 전에 이렇게 예견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어떤 부분이 궁금하면 그 해당 영상을 보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이 네. 콘텐츠가 누가 만들었는지
0: 그쵸.
1: 어디서 나왔는지 네.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모르면서 이것이 무분별한 확산 퍼다 나르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들이 이런 콘텐츠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 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이런 성도들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래요. 이제 콘텐츠의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의 본질은 콘텐츠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예, 저는 장로교 소속의 목사로서 우리의 신앙은 종교개혁 시대의 그 개혁 사상과 개혁 교리와 맞물려 있고 그로부터 유산을 받았다고 저는 믿고요.
0: 네.
1: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실생활에서는 성경 통독이냐 성경 일독이냐
0: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성경의 내용을 삶 속에서 풀어내고 일상의 언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 결과물들이 문학이고 예술이고 전반적인 이런 문화라는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문학과 예술과 문화를 통해서 이 시대에 분명한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은 이제 퀘스천 마크를 달잖아요. 오히려 오직 성경을 외치고 있지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갇혀 있고 밖에서는 통용이 되지 않는 언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들이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하면서 그 정신은 조금 빗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직 성경으로의 의미가 성경만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성경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풀어낼 것인가.
0: 네, 그렇죠.
1: 이것으로 의미가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다.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 그렇다면 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거, 이 교회가 성경을 어떻게 삶으로 풀어내야 된다, 어떻게 사람들과 소통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0: 가장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성경의 정신을 녹여낼 수 있는가인데, 예를 들자면 16세기 르네상스 예술과 17세기 바로크 예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미켈란젤로의 그림 속에서 과연 성경을 제거하고 설명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바흐가 클래식 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흐의 작품 번호를 바흐의 음악들을 살펴볼 때 코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랄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교의 찬송가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흐는 루터교의 찬송가를 위해서 이런 음악들을 상당 부분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예술과 음악과 그림들이 성경에 있는 정신으로 표출이 될 때 이 사회 속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잖아요.
1: 네.
0: 예, 그렇다면 바흐나 뭐 미켈란젤로나 이런 인물들이 성경의 언어를 그대로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언어로 통용을 해서 번역을 하고 변환시킨 작업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결과물들이라면 오직 성경으로의 주체는 전 목사가 아니라 이 성경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평신도들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어떻게 자기 삶에 성경을 녹여낼 수 있을까요?
0: 그것이 이제 치열하게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기독교 세계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들이 표현하는 것 아니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궤적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겠죠.
1: 네.
0: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물론 진도도 나가야 되지만 그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대로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성직을 감당하는 숭고한 일이 될까요? 지금 방송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이런 수많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예술이라든지 그런 문화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의 영역은 굉장히 넓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일상 속에서 우리 평신도들도 성직자의 모습으로 또 각자의 맡은 영역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성경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야겠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AI가 설교 요약도 하고 또 묵상 콘텐츠도 자동 생성하는 시대다. 이렇게 아까도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날 기독 콘텐츠의 가장 큰 위기와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0: 네. 얼마 전에 김혜란 작가님이 질문들이라고 하는 방송에서 말씀하신 한 대목이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처럼 AI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시기에 작가님은 어떻게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었는가라는 이 질문에서 이 작가님이 했던 표현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쓰지, 어떤 표현을 쓰지라고 심도 있게 궁리하고 고민하는 그 지점에서 내가 성

현상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기보다는 대부분 AI에게 다 맡겨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맥락 속에서 이 세상을 볼 때 우리들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가를 그 고민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인공지능에 맡겨버리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0: 라고 생각할 때 허상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편한 것은 다시 말해서 퇴보하고 우리의 신앙이 타협하고 파괴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고민들이 교회에서 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 다음 세대들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0: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네. 예.
1: 너무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조차도 어려워하는데 이 다음 세대에게 성경의 깊이와 맥락 또 예배의 본질 이런 것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0: 제가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진 그림들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에게는 이것은 색깔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락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작가는 이 그림을 왜 만들게 되었고 구석구석에 이 표현들은 왜 그렇게 표현이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과 관련지어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아니면 문학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를 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나 교사들이 먼저 이런 부분들을 느끼기 위한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교회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 발버둥치는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발달하는 거지 단순히 인공지능이 좋다 안 좋다 이 정도의 차원으로는 이거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건 알지만 어떻게 책으로 돌아오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책 읽는 방법까지도 제가 직접 교재로 네. 써서 했더니 생각이 깊어지고 달라지더라 하는 표현들을 현장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1: 네, 네, 네. 먼저 교사, 학부모가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네.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인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날 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보시나요?
0: 저는 무조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읽기입니다.
1: 읽기다.
0: 네. 네.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에서 1년에 한 권을 읽는 사람이 절반이 안 됩니다. 그런 네.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책을 읽지 않다 보면 과연 사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이 사유를 바탕으로 하는 것일 텐데 읽기가 상실된 독서가 사라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책 읽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미 서구 중에서도 어떤 학교들은 이제 다시 모든 전자기기를 없애고 아날로그로 돌아갈 왜냐하면 아이들의 뇌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데 우리들이 뭐 문명들을 철거할 수는 없지만 네. 읽기는 반드시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선택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으로 사활을 걸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의 한 문장을 표현을 하자면 사람들이 잘 글을 쓰지 못하면 잘 생각할 수가 없게 되고 잘 생각할 수가 없다면 누군가의 생각에 좌우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가장 활발하게 생각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읽기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뇌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는데 그거 없이 귀로만 들을 때 과연 이것이 살아나는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들은 매번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이 믿음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7살 아이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대학생들에게 우리 성인들에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까지는 우리들은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0: 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접한다면 구체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본다면 그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성경 속의 암흑애들이 바로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들어서 아는 것은 좀 단편적일 수 있지만 또 추상적일 수 있지만 내가 읽어서 사유하면서 이 신앙의 고민 끝에 얻어지는 것이 진짜 내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에도 우리는 읽기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너무 귀한 말씀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맥체인 수업의 저자이자 또 유튜브 채널 교회교육연구소 운영하고 계시는 박양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AI와 콘텐츠의 시대 속에서도 결국 사람을 살리고 길을 비추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요.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계의 흐름과 시대의 이슈를 나누는 교계 전망대 지금까지 진행의 이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꽃은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때가 되면 살며시 고개를 숙이죠. 저 꽃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봅니다. 무엇인가를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주관하고픈 삶이라고 해서 반드시 비난받아야 할 것만은 아니겠죠. 하나님 주신 번성의 복도 어쩌면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스스로를 살펴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의 것은 절제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부자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잠언 23장 4절의 말씀은 탄심과 헛된 욕망을 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차츰 달아오르는 이 계절에 저 꽃들처럼 꼭 알맞게 피고 알맞게 지는 그 분수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향기 온전히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빅 밴드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만들어 보내주셨어요. 3717님 사연입니다. 심심할 데가 없어요. 준수하시고 멋지시고 웃어주시는 구수하게 진행해주시는 극동방송 최고의 목사님 우리 심준구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3717님 삼행시였는데 아유 참네. 아이고 벌써부터 저 얼굴이 막 달아올라서 막 뜨끈뜨끈합니다. 이게 보이는 라디오였다면 제가 얼굴이 시뻘개진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또 아유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또 삼행시를 또 적어주셨네요. 아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웃음이 나는 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 이거 첫 번째 심심할 데가 없어요. 아 이거 사실은 제가 이제 심준구잖아요 이름이.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가 제 이름을 얘기를 하면요 자꾸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심씨보다는 신 가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 심준구예요. 심심하다 할 때 그 심이요. 네. 우리 집안 어르신들께는 야단 맞을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심 아유. 근데 다행히 이제 심심하다 이러지 않고 심심할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 주시니까 좋았는데 아유, 어쨌든 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네, 계속 그렇게 네, 제가 웃음이 났습니다. 근데 여기 뭐 삼행시니까 뭐 이렇게 맞추셨겠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맞추셨겠죠. 이름에다가. 근데 웃어주시는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웃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웃겨요. 여러분 제가 네, 웃음이 조금 이렇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네,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뭔가 사람이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실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신중하지 못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맞게 우리가 표정 관리도 하는 게 참 지혜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부족한 것도 좋게 보아준다. 그 자체가 참 은혜이고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제 힘들고 언제 괴롭고 언제 마음이 참 자유하지 못했나를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비판이 있고

재판이 있고 막 이럴 때가 그럴 때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감사를 잃어버려요? 언제 우리 안에서 기쁨이 달아납니까? 결국에 뭔가 막 불만을 품고 뭐 묻고 따지고 뭐 이럴 때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물론 네, 그래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두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 조절을 하고 정말 마음을 깊이 쏟는다면 주님을 향해 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오늘도 해보게 되네요. 자, KKJ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주는 나의 친구.

은혜롭죠, 여러분? 주는, 네, 나의 친구십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친구야, 친구야, 이렇게 우기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친구라 하셨어요. 놀랍죠. 그래서 은혜인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사연은요, 4846님 사연이에요. 참 좋은 내 친구 처음 방문했어요. 참 좋은 따뜻하고 맑은 목소리에 끌려서 듣고 있어요. 참 좋군요.

오늘 예배드리며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했어요. 감사 찬양 듣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네, 4846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가끔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그쪽에서 제가 감사하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가끔 4846님께 제가 꼭 그렇게 하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고맙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복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런 마음이 들어요.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에서 떠나고 있거나 우리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복통이 생기죠. 근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의 행복에 진심으로 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 왜 네가 그렇게 좋아해? 네 일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내가 행복을 느낀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거요. 그가 잘 되는 게 내가 기뻐. 내가 지금 기쁨을 느끼잖아요. 내가 기뻐. 야, 그러면 나의 어떤 잘된 일로서 행복한 것 플러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봐도 내가 행복해. 그러면 나는 행복하고 감사할 기회가 훨씬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행복자가 아니면 누가 행복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이렇게 깊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은혜가 가득하고 복 가운데 있으니 그냥 좋아 보이는 거죠. 왜? 행복자니까. 따뜻하고 맑은 목소리에 끌려서 듣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아유 오늘 우리 감독님이 이런 사연만 쏙쏙 골라주셨나 아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로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관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4846님 신청곡 감사 지선님의 노래로 같이 듣고요. 우리 소유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농인의 전시관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전시정보 수어 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전시기관을 공모합니다. 이번 사업은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관, 기념관 등에서 전시 내용을 한국 수어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대상은 전국의 전시기관이며 상설 전시나 장기 운영 전시를 보유한 기관을 우선 검토합니다. 신청은 6월 12일까지며 최종 선정기관은 6월 2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발달장애인과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실생활 경제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은행과 금융기관의 역할, 돈의 흐름 등을 배우는 화폐 세상 이야기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ATM 사용, 키오스크 주문 등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형 경제교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해변의 일렁이는 바람결은 어느 겨울에 산 넘고 들녘 흘지는 마을과 산촌과 도심 속의 서성입니다. 바람의 시작은 누구도 모르죠. 바람의 끝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감싸도는 이 땅에 그 운행 원리대로 오고 갈 뿐이죠. 그 바람 속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어있는 듯한데요. 한여름이 시작되려는 5월 하순의 주말입니다.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영혼의 귀를 열어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윤은주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주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아름답고 귀한 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소프라노 최정원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정원 님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하나님께 참 귀한 재능을 받으신 분이신데요. 소개 또 인사 좀 더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최정원입니다.
0: 이번에 귀한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어서요.
1: 네네.
0: 어떤 내용일까요?
1: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타이틀의 제목으로 6월 10일 7시 30분에 롯데 콘서트홀에서 저의 단독 콘서트입니다.
0: 네, 지금 준비하느라 한창 바쁘실 텐데요. 네. 아, 어떤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궁금할 것 같아서 네. 먼저 최정원님의 음성으로 찬양을 한 곡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을 함께 할까요?
1: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
0: 찬양 소개도 조금 해 주시죠.
1: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무리 많이 고백해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마음을 담아서 저는 녹음을 했던 찬양입니다.
0: 네. 아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녹음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네. 1000번을 불러도 뭐 이렇게 많이 부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만큼 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최정원님의 음성으로 1000번을 불러도 찬양 띄워드리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최정원님의 음성으로 1000번을 불러도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 복받으셨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 노래와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방송 가족들하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노래와 찬양의 길을 걸어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기보다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요즘 더 느끼거든요. 제가 기쁘고 감사한 순간도 많지만 또 지치고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고 또 제 찬양을 듣고 위로를 받으셨던 분들을 통해서 아,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감사를 깊이 느끼게 되고 또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무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네. 관중들의 표정을 보잖아요. 네. 보면은 감동이겠어요.
1: 네. 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걸 보고 제가 더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0: 찬양 자체가 기도니까요.
1: 맞아요.
0: 우리 최정원님이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릴 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참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노래와 찬양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찬양을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실감하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제가 생각하는 음악의 중요성, 그러니까 찬양의 중요성은 완벽한 음악이 아니라 좋은 발성과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그게 뭐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그리고 진실한 고백이 담길 때 그게 정말 진정한 찬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은 우리가 말로는 다 하지 못하지만 그 위로와 사랑이 음악을 통해 전해질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그럼 무대에 이렇게 올라가시기 전에 늘 기도하실 것 같아요.
1: 네.
0: 어떤 기도를 드리실까요?
1: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다 들어보시면 찬양 자체가 그냥 고백이에요.
0: 아멘.
1: 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를 하지만 나가서도 그러니까 저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게 제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0: 아멘.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또 무대를 보는 우리 또 관객들의 마음은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거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0: 오늘 소프라노 최정원님과 함께하는데요. 6월 10일이죠.
1: 네.
0: 수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네. 롯데 콘서트홀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무대를 함께하는데요.
1: 네.
0: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신다면요.
1: 1부는 외국곡. 다 외국곡으로 준비를 했고 2부는 한국 가곡, 현대 한국 가곡이에요. 그래서 되게 클래식을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다

0: 번쯤은 들어보셨을 다들 좋아하시는 그런 곡들로만 준비를 했고 또 이렇게 큰 곳에서 제가 단독 콘서트는 처음이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0: 꼭 와주세요.
1: 정말 많이 오셔서 네. 음악의 아름다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사람들이 찬양은 많이 듣지만 예, 클래식 또 가곡하면은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런 분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0: 클래식을 하는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제가 모르는 곡을 들으면 당연히 어렵고 졸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자꾸 듣고 좋아하게 되면 제가 그날 부르는 곡들은 아마 다 좋아하실 곡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는 마시고 혹시 뭐 음악회를 가신다고 하면 가기 전에 요새 프로그램이 다 미리 떠 있잖아요. 보시고 한번 아 이런 곡이구나 듣고 오셔서 듣는 거랑 또 그러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들으시고 그리고 친해지면 좋겠다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최정원님은 정말 수많은 곡을 녹음도 하고 부르셨을 텐데 좋아하는 찬양은 또 어떤 곡일까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 그 얘기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1: 네.
0: 그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의 내용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 그 여자의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찬양을 했을 때, 그리고 제가 그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저도 힘들었을 때 그냥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는 한 사람의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이 너무 깊게 느껴졌고 저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가사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르면서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은혜로운 찬양이어서 제가 가장 좋아합니다.
1: 네.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담았기 때문에
0: 네.
1: 많은 분들에게 더 감동을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1: 이제 제가 다음 기회에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이 찬양도 꼭 들려드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평생 감사 제목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1: 먼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재능을 주셨잖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미모도 주셨고 이런 감사 제목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먼저 저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주셨다는 거 그게 가장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매 순간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볼수록 감사밖에 없는 게 제 평생 감사 기도 제목이에요.
1: 네. 우리 초대석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를 얘기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울고 가시거든요.
0: 네, 갑자기.
1: 우리 최정원 님도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요. 무대에 오를 때,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0: 네.
1: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문화개밤 같은 거 우리는 했었거든요. 우리 때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독창을 맡았는데 제가 전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진짜 나가기 전에 사시나무 떨듯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나가서 할 수 있을까 정도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안 떨리게 해주세요. 안 떨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무대에 딱 나갔는데 정말 방금 전에 막 온몸이 다 떨렸던 게 너무 평안해지고
1: 네.
0: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무대에서 떨린 적이 없어요.
1: 할렐루야.
0: 네, 그런 경험을 그때는 제가 성악가로 전공을 할지 정하지는 않았을 때인데 그런 경험을 처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콩쿨 입상했을 때 그때 너무 심한 감기와 컨디션도 안 좋았고 상황이 안 좋았던 콩쿨이 있었어요. 중앙 콩쿨이라는 콩쿨이었는데 그 콩쿨 이제 파이널 때 그때 제가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었어요. 나는 상 늘 탔으니까 본선은 당연히 오는 거지라는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당연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힘이 아니었는데 그 고백을 했더니 본선 때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다 내려놓고 그 경험을 하고

0: 1등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
1: 네. 사실 무대에 선다는 것이 수많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무대에서는 누가 대신 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그런 시간인데 그 떨림과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포근하게 안아 주셔서 네. 지금까지 무대를 지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렇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최정원님의 기도 제목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싶은 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기도 해주실 겁니다. 네.
0: 제 비전은 크고 특별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그 카톡 프로필 큰 배경화면에 보면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곳이 내 무대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는 자리마다 진심을 다해 노래하고 또 그 음악을 통해서 제가 뭐 찬양을 안 하고 이제 평상시에 성악가로 일을 하니까 그런 찬양이 아니어도 제가 부르는 어떤 노래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느끼게 하는 통로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늘 처음처럼 그 마음 잊지 않고 겸손하고 제 목소리와 삶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래오래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 그리고 목소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멘. 정말 많은 분들이 최정원 씨의 그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는 것을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6월 10일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롯데 콘서트홀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란 우리 최정원님의 단독 콘서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주제가를 오늘 준비했죠?
0: 맞아요.
1: 가장 아름다운 노래. 노래. 네. 네. 이 곡은 가곡인가요?
0: 네. 한국 가곡. 네. 한국 현대 가곡입니다.
1: 네. 이 곡을 띄워드리면서 아쉽지만 우리 최정원님 네.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네.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우리 소프라노 최정원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많이 오시고 또 응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함께 하시자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많이 와주시고 그날 제가 부르는 곡들이 찬양은 아니지만 음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 또 혹시 마음이 지쳐있거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 콘서트에 주제와 또 노래들이 쉼과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분들과 같이 오셔서 또 앵콜 중에 찬양이 있을 수도
1: 네.
0: 있죠.
1: 기대됩니다.
0: 네. 함께 그날 오셔서 극동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인사해 주시면 제가 또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1: 할렐루야.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정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한 우리 최정원님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고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였고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도 베드로가 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에 남자로만 3천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설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교회가 창립될 때 3천명의 성도로 창립되어갖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고 부흥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5천명, 수만 명의 교회가 되어 온 예루살렘을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뒤덮어 놓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나아가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장 40절 보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함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삶의 최고의 권위이고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주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성경은 설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지켜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겨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서 허감의 권세를 몰아내고 내 몸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아멘을 받을 때 병든 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허감의 권세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냐고 그냥 말씀을 구경처럼 와서 그저 듣고 가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가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요 또 기도에 힘쓰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2장 40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능력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요 교회 부흥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과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매주 토요일 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주일날 강단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올라가서 기도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서 2시간, 3시간 엎드려 있으면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 예배는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대단히 죄송하게도 여기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밥 먹을 때 빼놓고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 그것도 어떨 땐 잊어버려요. 밥 먹었다 생각나가 아차하고 어느 날 식당 가서 보니까 한잔 식사하다가 숟가락 놓고 다시 머리를 잠깐 숙였다가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죠. 아이고 오늘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었네. 집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고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았냐? 기도하다가 열흘 동안 간절히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다가 뜻하지 않게 워싱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삶을 하고 교회를 떠나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교회를 지어라고 말씀합니다. 와 보니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서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남은 성도가 쉬운 7명이었고 교회 은행 통장에는 14,000불밖에 재정에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2년 후에 3에이커 정도의 땅을 주셨습니다. 3,300평 정도 땅을 샀고 교회를 짓기 시작할 때 추석 성도가 25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이 이제 한마음 돼서 5년 반 동안 교회를 짓는데 정말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매일 두 차례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아침 5시에 새벽 기도, 밤 9시 겟세마네 기도 매일 두 번씩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전 성도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 10시

1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밤새 기도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되면 흩어져서 집에 와서 세수하고 학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사업장에도 갔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더하여서 하루에 3명에서 5명 리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매월 말에 다음 달 달력을 붙여놓으면 금식할 날짜에 자기 이름을 써서 넣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3명에서 5명씩 돌아가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년 반 만에 공사비 270만 불 들여서 단돈 빚 하나 일벌 하나 짓지 아니하고 1991년 11월에 우리 주영희 목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목사님 참 젊으셨네요. 당시 출석도가 1000명을 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보드 사정 주어는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베풀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을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면 가진 것을 다 나누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고 갖고 있고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나눌 때 더 부어주실 텐데 움켜쥐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 그 물건은 나누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혼자 움켜쥐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나눌 때 하나님께 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누는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할수록 더 힘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를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시선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너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우들,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미혼모들, 혼자 살고 계신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정들, 한국에 지금 다문화 외국인들이 250만 명 이상 와 살고 있는데 그분들, 북한을 탈출해서 나온 3만 5천 탈북자들,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세계 최고로 저출산입니다. 작년에 겨우 반전해서 0.8인데 2.0이 돼야 제자리 걸음인데 0.8이니까 큰일 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출산장려운동 캠페인을 벌여서 작년 통계가 2.1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3명 이상 낳기 캠페인합니다. 3명 있는 분은 4명 낳으시기 바랍니다. 4명 있는 분은 5명 낳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믿는 사람이 5명씩만 낳으면 3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또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견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떤 경우에도 갈등과 나눔, 다툼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한국에 만연한 편가르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가 되면 우리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망국

0: 병이 핀가르기입니다. 나와 다르면 그를 원수라고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동과 서가 어울려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저 휴전도 무너뜨리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회를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랑으로 섬겨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 같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한 결과 결국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의 장로교에 대표되는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영락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를 지키는데 목숨 바쳐 헌신한 김응락 장로님이 계십니다. 원래 평안북도 북한 의주군에서 평안북도 의주군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906년 5월 6일 영록한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서 15살 때 세례를 받고 그리고 19살 때 용촌 덕흥교회 집사님이 됩니다. 1940년 월남을 합니다. 그래서 종로일 때에서 포목상을 운영하면서 사업가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받은 그 축복받은 그 재물을 갖고 한명원에서 쓰는데 다 내놓았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또 고아들을 돌보는 보리론 영락 보리론이라는 보리론을 세워서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물질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고 믿고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한다는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과 함께 1945년 배단이 전도교회 설립에 참여했는데 이 교회가 영락교회가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 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귀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1949년 교회 건축 시작되었을 때 참 한국이 그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많은 물질을 헌신해서 아름다운 석조 건물을 헌당했습니다. 1950년 6월 4일 이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20일이 지나잖아 20일쯤 지나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쳐들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남쪽으로 피신할 때 본인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교회는 서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와서 영락교회를 점령해갖고 영락교회 안을 무기고로 삼아서 무기를 갖다 쌓아놓고 교회 사무실은 공산당 연락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은학 장로님은 언제 이 공산당이 물러가고 교회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맥아더 장군이 1950년 9월 달에 인천 산역작전을 벌여서 드디어 유엔군이 진격해 들어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교회로 달려가는데 아직 공산군이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붙잡혔습니다. 넌 누구냐? 김은학 장로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장로다. 여기는 왜 왔소? 기도하러 왔수다. 정신 나간 예수쟁이구만. 붙잡아가지고 자기들의 본부 속에 있던 중북 경찰서를 끌고 가서 그를 고문하고 수없이 때려 피투성이가 되게 만든 후에 이 반동무자 처리해버리라. 그래가지고 공산군이 그를 끌고 채용하려고 무기고가 있는 영락교로 왔습니다. 자기가 곧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 김은학 장로가 부탁합니다. 내가 5분만이라도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하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죽으려서니까 공산군이 그래 빨리 들어갔다 나와라. 그래서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교회 일부가 폭격에 맞아서 그저 천장이 일부가 무너져 있고 바닥은 폭격으로 파헤쳐 있고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성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가족과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눈물의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그는 그 교회 마당에서 총살 당해 죽었습니다. 그때 나의 교회 나이 45살입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 끝까지.

0: 죽기까지 목숨 바쳐 헌신하며 사랑하는 대로 못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2-6181-9191번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해 주십시오. 라디오 예배 토요일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희섭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대장암이셨어요. 이제 수술을 받고 있다 나중에 전이가 다시 되셔서 폐암 쪽으로 이제 넘어가셨었어요. 이제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까지 가서 차트 들고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을까 막 그런 많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또 낙동강에서 틀어놓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세상의 소망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어야 됐다는 마음을 위로를 또 갖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어쨌든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 라디오, 수용 라디오를 그걸 사서 이제 드리게 됐고 복음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아버님이 이제 수천하셨던 이야기가 언젠가부터 이제 아버지가 저는 30년 넘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구하셨거든요. 교회란 교자도 끝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제 극동방송이 그게 틀려져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계기가 돼서 또 저희도 용기가 내서 그래도 어쨌든 그것을 찾으셨다는 그 한마디로만 해도 간간히 들으셨다는 그 말 한마디에 너무 감사하게 됐었죠. 중환자실에 라디오를 갖고 극동방송을 틀어드렸고 또 그거를 이렇게 밤새 들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병을 나았으면 다시 교회 꼭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극동방송이 제 친구 같은 느낌인데 저희 아버지처럼 병원에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예배 생활할 수 없거든요. 또 복음 증거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라디오라는 얼마 안 하니까 10,000원, 20,000원밖에 안 되는 그걸 갖고 그 환자들에게 들을 때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또 큰 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를 직접 선물해주는 귀한 어떤 매개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우리 극동방송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처럼 저도 계속 기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극동방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을 한 명 한 명이 계속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 한 명이라는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의 기도와 눈물이 저희 극동방송을 지금까지 유지한 것처럼 앞으로 100년까지도 아니 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우리 방송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를 타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을 선물해 주십시오.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한 달에 만 원으로 방송 1분을 책임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해주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Chef Edward Day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출근길에 문득 생각난 찬양이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없고 라는 찬양인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곡인데 가사가 이렇게 되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26살이 돼서야 주님을 만났는데요. 그때는 나를 부인하는 것, 또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이토록 복된 고백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고백을 진실로 올려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하죠. 이 찬양의 모티브가 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오늘 첫 곡은 유효림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이제는 내가 없고.

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지나오셨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늘 궁금한데요. 계신 곳에서 찬양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들으시다가 아, 저와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신 분들도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선물 세트를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4774님, 샬롬, 여기는 안성이에요. 밭에서 일하며 고추에 비료 주며 어플로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따가운 햇살 아래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즐겁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2302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찬양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꼭 듣고 싶습니다. 너무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예,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3475님, 친정엄마와 함께 듣고 있어요. 엄마 목욕시켜드리고 내일 예배 준비도 다 마쳤습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쉬면서 찬양 들으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셨는데요. 와, 어머니도 섬겨드리고 예배도 준비 다 하셨다 하시니 참 멋진 하루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옆에 계신 어머님도 잘 듣고 계시죠? 아, 따뜻한 메시지가 무척 감동이 됩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신청하신 곡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조찬미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전송해 주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5194님, 남편과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너무 이른 더위에 힘이 듭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극동방송 들으며 힘을 내봅니다. 라고 주셨어요. 이번 여름도 긴 더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아, 그만큼 체력관리도 잘하시고요. 극동방송 지금처럼 많이 들으시면서 영적인 에너지도 충전하셔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3768님, 이사한 지 오늘이 딱 9일째인데 버리고 왔건만 뭘 이렇게 버릴 게 계속 나오는지 지쳐서 몸살이 났네요. 비우고 살아야지 다짐해 봅니다. 라고 주셨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하지만 조금 길게 여유를 갖고 천천히 여유롭게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9일째면 아직은 시간이 많으니까요. 아,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힘내시고요. 새로운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5703님, 지인들과 나눠 먹으려고 김치 담그며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희망을 선물하시는 극동방송 최고의 방송입니다. 늘 은혜로운 방송입니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나눠드리기 위해 김치를 담그시는 5703님도 사랑의 통로 역할을 해주고 계시네요. 귀한 섬김 귀감이 됩니다. 3322님, 택시 안에서 듣고 있어요 라고 짧게 주셨는데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십시오. 찬양 이어드릴게요. 5932님이 신청하신 찬양인데요. 사명, 바리톤 홍성선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늘 은혜의 말씀,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하는 만큼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신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또 고백하는 주말과 주일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끝곡으로 지선의 목소리로 감사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Whatever comes out of the door of my house to meet me when I return in triumph from the Ammonites will be the Lord's, and I will sacrifice it as a burnt offering. Judges chapter 11, verse 31.
2: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사사기 11장 31절 말씀.
1: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2: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엊그제 비가 내리고 나서 30도가 넘는 더위가 한풀 꺾였지요? 이제 5월인데 30도가 넘는 더위가 벌써 찾아왔네요. 월요일 다시 조금

덥다가 비 소식이 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극동방송에서는 방송사역을 기도와 물질로 돕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특히 운영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전국에 근 2천여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매주 목요일 아침 6시 30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치면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교제를 합니다. 이분들이 6월 5일 금요일,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이지요. 이틀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26년 전국 운영위원 수련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고 강연을 듣고 게임도 하고 성찬식도 갔습니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또 단합도 다지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방송사역을 위해서 섬겨주시는 운영위원님들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Gary Morris의 찬양입니다. How great thou art. 우리말 제목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Amen. Praise the Lord.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다의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After the king of Ammon ignored his messages. 여기서 his는 입다가 되겠죠. 암몬 왕이 입다가 보낸 메시지를 무시하고 나서 Jephthah went to war. 입다는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With the country of Ammon. 암몬이라는 나라와 함께. 제가 작년에 요르단 관광청 초청으로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방문하고 왔는데 요단강 왼쪽이 이스라엘이고 요단강 오른쪽이 요르단 아니겠습니까? 요르단이라는 현재 나라가 상당히 큽니다. 이스라엘에 비해서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맨 윗부분이 암몬이고 그 밑에 에돔이 있고 또 맨 밑에 모압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거기 가서 보니까 참 반가웠습니다. 지금 현재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우리의 성경에 등장하는 암몬 그리고 에돔 그리고 모압까지 다 지금 현재 요르단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지금 입다가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Before he attacked their cities. 여기서 he도 입다인데 입다가 암몬이라는 나라의 도시들을 공격하기 전에 he prayed and told God.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that he would sacrifice 제물로 바치겠노라고. 자, 무엇을요? Whatever came out of his house. 자기 집에서 먼저 뛰어나오는 무엇이 되었던 간에 to greet him. 힘도 여기서 입다이고 자기를 마중 나오는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as an offering to the Lord.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If he was allowed to return home safely.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조건이었는가 하면 he 여기서 입다라고 그랬어요. 입다를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whatever라고 그랬어요. whoever가 아니라 whatever. 무엇이든 간에 글쎄요 강아지를 염두에 두었는지 또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whatever로 보아서. 그런데 옛날 영어니까 또 모르지요.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Jephthah then went and attacked the Ammonites. 그러고 나서 입다는 가서 암몬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Defeating them in many cities. 여러 성에서 여러 도시에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And forcing Ammon to leave Israel alone. 그리고 제발 이스라엘 사람들 좀 못사게 굴지 말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When Jephthah got home. 자, 사사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이겼습니다. 승리했어요. When Jephthah got home. 이렇게 하고 입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his daughter, 그의 딸이에요.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Came out to greet him. 그런데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무남동녀 외동딸이 아빠가 오셨다고 밖으로 제일 먼저 마중을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Jephtha was very sad.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외동딸이 아빠를 맞으러 왔는데 전쟁 전에 하나님께 맹세한 게 있잖아요. Jephtha was very sad. 입다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And told her. 허는 여기서 입다의 딸이에요. 그리고 딸에게 말해줬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About his promise to God. 자기가 전쟁 전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Jephtha's daughter told Jephtha to keep his vow. 이 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Jephtha's daughter, 입다의 딸이 told Jephtha, 아버지 입다에게 말해줍니다. To keep his vow.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으면 지키셔야죠. 라고 말해줍니다. But asked for 2 months to go to the mountains with her friends.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데 아빠, 대신에 저에게 2달만 주세요. 제 친구들하고 산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And cry about never marrying. 그리고 이제 죽으면 결혼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웁니다. After the 2 months, 2달이 지나고 나서 she returned. 여기서 she는 입다의 딸이에요.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돌아옵니다. And Jephtha sacrificed her.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으니 입다는 자기의 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지요. This was a very bad experience for Jephtha. 이건 정말 너무나도 입다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겠죠. For 2 reasons, 2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가 있을 텐데 First, 먼저 she was his only child. 여기서 입다의 딸은 기즈가 입다이고 입다의 정말 유일한 아이였습니다. 우리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자식이 열이 있었던 스물이 있었던 하나가 죽게 되면 고통스럽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she did not marry. 이 딸이 결혼도 안 했어요. 이제 죽으면 뭐 결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People in that society,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did not clearly understand life after death. 아무래도 사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But they thought, 하지만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고 하면은 that people would remember them by their descendants. 사람들이, 후손들이 아무래도 후손들로 그 집안을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When Jephtha's daughter died, 입다의 딸이 죽었을 때 there would be no more members in their family. 무남동녀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족 구성원이 없었습니다. There would be none after her or Jephtha. 그러니까 이 딸이 지금 먼저 죽게 되는데 딸이 죽고 나면 그리고 입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입다의 가문에. Her life was not complete. 허는 여기서 입다의 딸인데 입다의 딸의 삶이 이렇게 온전하질 못했습니다. 대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Be Thou My Vision. 우리말 제목은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입니다.

praying in English.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loving us and protecting us. Thank you for caring for us, even when we make stupid mistakes and promise you things that we cannot deliver. Thank you for being patient with us. Thank you that you always keep your promises.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how you keep your word throughout the entire Bible. Thank you for the many promises that you make to us. Thank you that we can trust you. Please bless us as we live our lives for you. Please help us to remember the importance of putting you first in our live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자, 그럼 오늘 기도를 지금부터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loving us,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and protecting us, 그리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Thank you for caring for us, 우리를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Even when we make stupid mistakes,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때에도, And promise you things that we cannot deliver. 또 하나님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Thank you for being patient with us. 또 참고 인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Thank you that you always keep your promises.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letting us see how you keep your

요 word throughout the entire Bible.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우리 말씀을 다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many amazing promises. 또한 정말 많은 놀라운 이런 약속들 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That you make to us,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들. Thank you that we can trust you.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Please bless us.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As we live our lives for you,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살 때. Please help us to remember. 우리를 도우사 기억하게 하소서. The importance of putting you first in our lives.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항상 가장 먼저 쳐야 된다라고 하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즉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개의 이름은 여호수아 18장 16절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여부스 남편,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남쪽이에요. 앤 로겔, 이렇게 둘입니다. 자, 여부스 남편을 이렇게 발음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Southern slope of the Jebusite city. 슬로프 언덕이죠. 스키 탈 때 경사를 말합니다. Southern slope of the Jebusite city. 좀 길었어요. Southern slope of the Jebusite city.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다음에 앤 로겔은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앤 로겔. 앤 로겔. 두 단어입니다. 앤 로겔.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everyone, how did you enjoy the show today? Well,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continue to talk about Jephthah.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입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의 시간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 말씀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오늘 말씀 제목 시작.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야, 범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바콜. 이 바콜은 합성 단어인데요, 배, 뭐뭐 안에, 콜, 모든 것. 그래, 그 뜻은 놀라워요.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채워진 상태. 이게 바콜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채워진 상태, 범사의 복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고,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것, 그가 겪은 모든 사건, 그의 영혼과 육체, 가정의 모든 세세한 부분, 자녀, 아내, 만남, 사업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촘촘하게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범사의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부터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진짜 못 받았어요. 롯이 아브라함 조카죠. 14장에서, 창세기 14장에서 붙잡혀 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자, 무려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남자 종이 318명, 여자 종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어린이, 어르신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이 사람은 그냥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100살의 아들 낳죠? 물론 그전에도 이스마엘 낳고, 사라 돌아가신 다음에 그 둘아 또 세 부인 얻어서 아들 여섯 더 낳았어. 하여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창세기 12장 1절, 어느 정도로 복받았나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복을 주셨냐? 네가 복이다. 이야,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나 목사야,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 정도가 아니고 네가 복이다. 이야, 참 놀랍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약속하셨죠. 갈라디아 3장 7절 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협정을 하나 맺었으니 그 협정 이름이 아브라함 협정이에요. 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냐? 봐요. 거기 있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러. 가톨릭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심지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들은 이스마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 이 소리는요. 다 야 아브라함 후손인데 사이좋게 지내자 이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여러분 예수 믿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 후손이 된 거예요.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범사에 복 받읍시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범사에 복을 받는데 그 중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이에요. 이 만남의 복이 어떻게 임하나 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때 아브라함 연세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죠? 몇 살이나 됐나? 아브라함 140세. 이때 아브라함 연세가 얼마라고요? 140세. 왜냐하면 100살에 이삭 낳고 이삭이 40에 결혼해요. 지금 이제 결혼할 때잖아요. 이 후반부에 결혼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140세. 사라는 돌아가신 3년 됐어요. 사라는 몇 세에 돌아가냐? 127세.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죠. 그래서 3년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늙었고 140세니까 앞으로도 176세까지 사지 36년 더 사실이에요. 아브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 늙은 종이요.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종도 늙었대. 그런데 이 늙은 종이 학자들은 누구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계자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엘리에셀로 봐요. 약 80세 정도 됐어 지금. 그런데 이분도 늙었는데 아브라함이 더 늙어서 그래서 같이 늙은 거지만 한 사람이 더 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얼마나 충성된지 몰라요.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여러분 이게 환도뼈가 어디냐면 여기 있죠. 허벅지 안에 뼈. 이게 환도뼈인데요. 엉덩이와 무릎 사이의 뼈. 인체에서 가장 큰 뼈예요. 그 환도뼈 밑에 넣어라. 그리고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 그 우리 때는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부모님한테 데리고 와서 인정받고 결혼하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만 해도요 중매해가지고 얼굴도 거의 안 봤어.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 아들의 며느리를 구하러 내가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누군가를 보낼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요? 못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요?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할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정성을 다해요. 봐요.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하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 이르시기를 시작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여 가나안 땅에서 내 씨가 내 씨를 주리라 했으니 여기로 분명히 오게 할 것이다. 너보다
천사가 먼저 간다.

된다. 아브라함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신앙의 기관실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믿어, 연료, 그리고 객실, 감정은 뒤따라갔어요.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가지고요,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가지랭이 사이다가 가지랭이에 손을 놓고 이렇게 맹세한 거예요. 환도뼈 서약 언약이라 하는데요, 엄숙한 서약, 대대로 이어질 중대한 서약이라는 거예요. 그 가지랭이 사이다 손 놓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 피를 취하여, 낙타 열 마리 기억하세요,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지금 이르렀다고 이렇게 막 했지만 이게요,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왜냐면 아브라함 고향까지 가요, 보통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려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이거 사진 좀 한번 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저 오른쪽 밑에 우르 있죠? 갈대아 우르. 여기가요, 갈대아 우르가요, 여기서 아브라함 고향인데 저 하란까지가 거리가 약 1500km예요. 저 하란이요, 역사적으로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비단길 봤죠? 실코로드. 비단길 들어왔죠? 실코로드 종착지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중국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쪽 교역했던 실크로드 종착지가 하란이에요. 대단하죠? 요 하란에서 요 세겜까지 있죠? 여기까지 약 800km. 그러니까 1500도에 팔리면 2000km가 넘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있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저 우루까지 가요, 2000km가 넘는 길을 간 거예요. 2000km가 넘는 길을.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언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가서 헤매지 않고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야, 종도 믿음이 좋죠? 여러분, 우리 인생 순적히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래요. 순적히 만나게 하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이제 도착해서 하는 얘기니까,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여러분, 이 종이 한 이야기는요,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종이 한 얘기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왠가 봐요, 소녀가 나올 거라 이거요, 물길로. 그러면은 물길로 나오면은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물항아리, 물항아리.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 아니, 물 뜨는 게.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물 주세요 때 물 줘야 된다 이거요. 첫 번째 물을 줘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낙탄데, 약대가 낙탄데 물만 주세요 했는데, 물은 주는 건 누가 줘야 하냐? 그 여자가 낙타한테는 물을 알아서 준다고 해야 돼. 보통 일이 아니죠. 그는 주께서 우리 종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물 달라 갈 테니까 물을 주고 저 낙타들 열 마리한테 물을 그냥 알아서 주는 여자가 그 여인인 줄 알게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기도도 안 끝났는데 한 여인이 나오네. 리브가가 물항아기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예쁜 아가씨 하나가 탁 나오는데요. 야, 여러분, 물 뜨러 일본으로 나왔어. 부지런. 거기다가 여러분,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왔어. 건강. 거기다 봐요,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엄청 이쁘. 봐요, 심히 아리답고, 여기 엄청 이쁘대.

심히 아리따워. 일단 됐네. 심히 아리따웠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남자가 여럿 있었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순결하고.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이 우물이요. 내려가는 우물이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우물. 물을 그 물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 같으면요. 사실 항아리 만들기도 어려워. 항아리 만들기도.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물 뜨는 항아리. 이거 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항아리 만들기도 어렵다. 옹기 옹기. 그런데 여기다 물 가져갖고 받아갖고 오는 게 쉬워요? 야곱의 우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계단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두레박으로 퍼야 돼. 뭐 수십 미터나 깊어요. 우리야 뭐 금방 물이 나오지만 여기는 물이 귀하니까. 그래 옛날에 물 길른 아낙네들이 이렇게 그냥 물 이것만 해도 이 빈 항아리인데도 얼마나 무거워 보여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대 청컨대 네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이제 기도한 대로 물 좀 줘요 이렇게 한 거요. 그가 가로대 주여 마시옵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물 떠갖고 올라오는데요. 물 달라가니까 지체하지 않고 나그네를 대접해요. 거기다가 물 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뭔 얘기해야 되는지 아가씨가 낙타 물 준다 해야죠. 잘 봐요. 마시오기를 다 하고 가로대 시작.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저는 여기서 빵 터졌어요.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낙타 몇 마리? 열 마리.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배불리. 야,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이게 낙타예요. 약대. 약대. 하나님이 만드신 사막에 최적화된 동물이에요. 그런데요, 이 낙타 발굽 좀 봐요. 발이 넓어요. 모래 안 빠져. 거기다가 코가요, 닫혀. 세상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든 동물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저 등에 혹 있죠? 저 등에 혹, 저게 45kg예요. 지방이에요, 지방. 근데 얘가요, 신장 기능이 엄청 강해가지고, 오줌을 안 싸. 동물 중에 오줌을 거의 안 싸. 수분 절약하느라고. 그런데 이 낙타는 하나님만 놀라운 작품이에요. 낮에는 체온이 41도요. 정상이. 밤에는 34도요. 그러니까요. 얼어 죽지도 더워 죽지도 않아. 거기다가 얘는요. 놀랍게도 물을 안 먹고 한 달을 살아. 물을 안 먹고 한 달을 살 수 있어. 그 더운데. 물을 안 먹어. 그때 등어리 혹이 점점 줄어요. 이게 에너지가 돼서. 그런데 얘들이 오아시스를 만나서 한번 쉐이크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100리터를 먹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배불리 먹었어요.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열세겔 중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대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할 곳이 있느냐. 아유 이렇게 금덩어리 줄 줄 알았으면 며느리감으로 딱 찍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너네 집 유할 곳이 있느냐. 아유 우리 집은 유할 곳이 있습니다. 저는 부두엘의 소생입니다. 그래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게 늙은 종이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왜 경배했나 봐요. 데라의 아들 아브람 나홀 하란. 아브람 이삭 낳고 나홀이 부두엘 낳았어요. 부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은 거예요. 알겠죠.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고 하란의 아들 롯은 아브라함이 키웠고 하란의 딸 밀가는 나홀이 데려다가 큰아버지랑 조카랑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이 라반이에요. 아니, 부두엘이고 라반과 리브가가 그 후손에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가족들이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가로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어지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야, 이 늙은 종의 한 말을 자세히 봐야 돼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시작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니. 이 소리가 뭡니까?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계속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가 봤죠. 이번에도 잘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었다는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오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달려가가지고 라반이 이렇게 말해. 시작. 여호와께 복받은 자요 들어오소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요 들어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초청을 해요. 들어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씻을 것도 주고. 야, 그런데요 이 늙은 종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 말하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여러분, 아브라함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이게 당시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화친을 청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늦둥이로 애기 나가지고 그 아들한테 소유를 다 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며느리를 구하러 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라반 입장에서는 대단하죠. 동생이 이제 결혼하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여차 해가지고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났다. 근데 내가 우물가에서 물 달라가고 약대한테 물을 주는 사람을 며느리감으로 내가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저 아가씨가 와가지고 물 달라 가더니 내가 물 달라 했더니 물을 주더니 그러더니 야 약대한테도 물을 줬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 여인이 내 며느리감이 우리 도련님 며느리감 분명하다. 그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48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얘기를 쭉 듣더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그러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간증 들어가 보니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러면 당연히 결혼하자 이 소리란 거예요. 당연히 결혼하자. 그래가지고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보석을 보물을 바리바리 쌓은 걸 줘요. 이거 지참금이라 해요. 지참금을 53절 봐요.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할렐루야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 여러분과 저를 위해 지참금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염소 한 마리면 안 돼요? 염소 한 마리. 그런데 염소 한 마리가 아니라 예수님.

힘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 그래 창세기 24장 이하에 보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요. 잔치한 다음에 나 가야 되는데 그때 하루 더 있어 며칠 더 있어 그러니까 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어떻게 할래? 가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와.

0: 예,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루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더라. 이삭이 저물 때 그래 나가 묵상하다가, 이 묵상이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뭔 생각했을까요? 어떤 부인이 올까?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게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그래서 베이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그래가지고요, 운명적인 만남을 가져서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함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3년 만에, 어머니 돌아가신 3년 만에 리브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거야. 고린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미함이로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적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신부로 준비됩시다. 깨어있읍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를 보시고 아우 마음에 드네, 이렇게 되길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봐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여기서 성령과 신부, 이 신부는 교회예요.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나중에 천국에 사는 건 혼인잔치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은 아브라함의 복을 초월해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시민권, 예수님의 신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예수마음교회 나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0691번 예수마음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잠언 20장은 사람의 교만이 말과 행동, 생각, 선택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알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계획까지는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헛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자기 이익을 위해 정직을 버리는 모습이며 함부로 서원하고 후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과 결단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묻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첫 곡 필립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위클레시아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두 곡의 찬송 함께합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미 마음속에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내 욕심을 확인하고 싶어할 때도 있습니다. 내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게 묻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거룩거룩거룩 손영진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임재청이 노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러시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양으로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정해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많은 행사가 있는 가정의 달 5월을 잘 보내고 있지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 여러분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한 스승의 주일,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알게 된 어린이 주일 등 매주마다 특별한 주일로 5월을 보내고 있어요.

내일 주일은 특별히 지키는 주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에겐 특별하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영원히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예배니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주님이 흘리신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님이 흘리신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장미꽃 좋아하나요? 장미꽃은 꽃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장미는 아름답고 향기로워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요. 그런데 장미꽃의 줄기에는 가시가 있어요. 왜 가시가 있는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장미의 가시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째, 나를 먹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장미의 꽃잎과 잎사귀는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아서 노루, 토끼 같은 초식동물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장미에 있는 날카로운 가시가 초식동물들이 함부로 장미를 뜯어먹지 못하게 하는 천연 철조망 역할을 한답니다. 둘째, 더 높이 더 밝은 곳으로. 장미는 넝쿨처럼 뻗어나가는 성질이 강해요. 바로 장미의 가시가 주변에 있는 나무, 바위, 벽을 타고 올라가게 하는 갈고리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다른 식물보다 더 높이 올라서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아이 촉촉해. 가시는 잎이 변형된 형태라서 건조한 환경에서 수분의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장미가 환경에 잘 적응하며 자라게 도와준답니다. 여러분, 장미의 가시에 대해 알고 보니 장미에게 가시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고 참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장미를 보면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장미의 붉은 빛을 보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생각났어요. 또한 가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머리에 쓰셨던 가시면류관이 생각났답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들보다 하늘을 향해 더 높이 뻗은 장미를 보니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천국에 올려져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더 깊어지고 넘치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첫 곡으로 들었던 주님이 흘리신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이 시간 함께하는 찬양의 악보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들에게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주님이 흘리신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선샤인 키즈의 4주의 보혈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보혈의 힘 메들리입니다.

사람을 만나요. 나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키우며 사는 가난한 과부예요. 두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얼마의 돈을 빌렸는데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빚쟁이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도 무척 힘들었는데 두 아들마저 빼앗기게 된다면 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무 가난하여 갚을 돈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나요? 엘리사 선지자님, 당신의 종인 내 남편이 죽었어요.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선지자님은 잘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빚을 갚지 못하면 빚쟁이가 와서 저희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저와 두 아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 선지자의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내와 두 아들만을 남겨놓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사랑하고 의지한 사람이 죽거나 병들거나 실직했거나 멀리 떠난다면 어떻게 하겠나요? 어떻게 하지? 이제 나는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들며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워하겠지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그 사람의 아내는 두 아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웠고 두 아들과 살 방법이 없어 걱정되었어요. 우리는 이런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 배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쉴 시간도 없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아들, 딸을 살려달라는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등 정말 많은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피곤하시다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셨어요. 또 배고픈 우리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무엇보다 죄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라도 예수님께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해결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 예수님께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성경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기도하여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기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기도로 말이에요. 모든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매일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린이로 변화된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과부와 두 아들의 간절한 필요를 돌보셨어요. 엘리사는 과부에게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했어요. 많은 그릇이 모여졌을 때 과부의 집에 남아있는 작은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붓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름은 아이들이 빌려온 모든 그릇을 채울 때까지 계속 흘러나왔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과부와 두 아들은 경험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어요.

0: 함께 외쳐볼까요?
1: 나도 변화될 수 있어!
0: 과부는 두 아들을 빚쟁이에게 빼앗기지 않게 되었어요.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도 남은 돈으로 과부와 두 아들은 행복하게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혹시 지금 나는 어떡하지? 이제 나는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드는 어려운 일을 만난 친구가 있나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다 말씀드리세요.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과부가 그의 필요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혼자 걱정하고 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로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엔 어떤 성경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강하고 담대하라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두렵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통해 느낀 점,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낸 친구 중 몇 명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줄게요. 마지막 찬양, 장윤아 어린이가 부른 기뻐, 기도, 감사.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해청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례, 기념과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글로 기록되었어요.

인간의 글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 말씀은 있었지만은 이제 글로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든지 보고 듣고 또 은혜 받도록 하셨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들이 왜곡시키거나 잘못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하는 이 설교, 이 설교는 귀로 듣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설교자가 그냥 인간의 말 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고, 또 성례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의식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과 입교도 세례식에 포함됩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함께 보며 교통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교회 오실 때 아침 식사 다 하고 오셨습니까? 안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식사를 하신 분들은 지금 예배 시간이 행복할 거예요. 속이 든든하니까. 혹시 못 하신 분들은 조금 괴로울 수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음식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배우가는 가운데 이 영의 양식을 섭취하게 되고, 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 귀로 듣는 주의 말씀을 섭취하게 되고, 교회가 가끔씩 하는 성례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말씀을 또 우리는 먹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을 살 때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영적인 기관에 빠지지 않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경과 설교와 성례를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동의도 되지만 한편으로 조금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경과 설교와 성례를 똑같이 생각하시는가?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좋은 의견을 가지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정도의 중대성을 가진 것은 아님을 제가 또 여기서 밝혀야 됩니다. 오직 기록되어진 성경인 이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권위롭고 또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때때로 오직 성경,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가 됩니다. 최고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는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까? 설교자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훈을 바르게 해석하고 증거할 때, 그때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설교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감하고.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동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성경이 아닌 여러 세상의 일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사례들, 간증들 할 때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 없어요. 교인들 좀 이해 잘 시켜드리고 또 예배와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설교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쓰지만은요, 사실은 가장 성숙한 성도는 오직 성경 말씀을 읽는 것에서 은혜 받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대성들,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성전과 회당에서 말씀을 배울 때 율법 선생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정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해석을 하겠지만은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읽는 것이 사실은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수천 년간 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은 문화적으로 우리와 너무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성경을 본인이 스스로 읽고 깨닫기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교자, 목사들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쉽게 해석해 주고 또 알기 쉽게 예화도 쓰고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설교는 성경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그 선포하는 말씀이 성경과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설교해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례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례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막연하게 참석해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1년에 두 번씩 늘 하는 것이 설교 다음에 성찬식 한다 뭐 그 정도죠. 곤란합니다. 이 성례전은 주님이 엄히 명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간략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설교와 또 성례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도 설교도 또 성례도 모두 한 가지 곧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늘 이 예배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와 성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뿐 아니라 성례의 전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을 묵상이 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눠드리고 잔을 드릴 때 아, 이거 뭐야? 주려면 좀 큰 거 주지 아니면 맛이 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떡이 우리 입맛에 맞든지 그 잔이 우리에게 달콤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의 우리 식도락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와 성례를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는 복된 시간이 오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내게 됩니다. 성례는 오직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히 또 이 설교 위에 있을 성사식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성례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자 한다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받들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 성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수천 년 전의 일인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은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 못 박혀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되었고 삶을 살 때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해서 살아가게 되었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주시면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떡과 잔을 주실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잊지 말고 기념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성례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참여한 이 성례가

0: 고난당하셨지만 마침내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인간 가운데 오실 우리 예수님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나가서 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 성산의 떡과 잔을 받는 것 역시도 주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들이 이 성산을 거역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성산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죄인들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진행될 우리의 성산식도 주님의 크신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할 뿐 아니라 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호흡이 또한 주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해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42-582-3170번 해천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분주함에 쫓기고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는 우리에게 말씀은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깨어있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가장 안전하고 보람있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주님께 시선을 향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랄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드리는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목마른 내 영혼 서울 바하 합창단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불같은 성령 장신대 콘서트 과외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이날은 부활 후 50일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선교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이기에 교회의 시작 또 선교의 시작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중재자, 권고자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요. 기쁨과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Oh Happy Day, 크룩스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지 비버리시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만 바라라 김주혜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창문 두드리며 김희석의 찬양 그리고 임재 시와 그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심령이 가난한 자 테너 강내우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온유한 자에게는 땅의 기업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보도록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천국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바리톤 최연수의 찬양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자주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메말라 있고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의 마음에 복된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에스겔서 3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면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말씀과 찬양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기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진정한 스승 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가르치심에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큰 기쁨 가운데 활기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보령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의 작곡자 돈 모헨에게는 찬양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1984년 겨울, 그의 처형 가족이 여행을 다녀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은 크게 파손됐고 아이들은 차 밖으로 튕겨나갔고요. 9살 조카는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가정에 찾아온 이 비극적인 현실을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죠. 조카를 잃은 가족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던 돈 모헨은 무작정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네, 절망의 한가운데서 탄생한 이 노래는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찬양이 됐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또 깨닫게 되네요.
1: 잠언서에 보면은 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0: 네.
1: 뭐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런데 이 길, 우리가 어떤 때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
0: 아멘.
1: 그래서 우리가 가야

0: 할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 성경의 길이라고 보는데, 사실 자동차 운전하다가 길 잘못 들을 때도 있고, 그럼 다시 나와서 제대로 된 길로 가야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잘못 들을 수가 있지. 그걸 다시 성경을 봐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길로만 잘 따라가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SF 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흘러넘쳐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SF 글로브 장경익 대표님을 만나봅니다.
0: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SF 글로브 대표로 계시는 장경익 대표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0: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경익 성도입니다. 반갑습니다.
3: 우리 정 사장님께서 예수 믿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2: 네, 맞습니다.
3: 한평생 살아오다가 갑자기 전도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데 옛날에 살던 방식, 예수 믿고 살던 방식 좀 변했어요?
2: 뭐 큰 변화가 갑자기 온 건 아니고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그전에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가 생각도 해보게 되고. 네.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친구들도 예수 믿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고.
2: 네네, 맞습니다.
3: 교회에 와보니까 어떻게 생각? 옛날에 교회 안 댕길 때하고. 네. 지금 댕길 때 내가 왜 여태 교회를 안 나갔나?
2: 제가 밖에서 보던 교회하고 제가 원천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서 보던 분위기는 저의 생각에 차이가 많았는데요. 우선 교회

0: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를 이제는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1: 그러면 저 장 대표께서는 뭐 뻔하게 교회 안 댕겼으니까 아마 어머님 아버님도 교회 안 댕기는 분이고.
0: 맞습니다.
1: 또 결혼을 해서 네.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을 거고요.
0: 네네.
1: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고.
0: 네.
1: 그럼 지금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네. 댕긴다. 아내가 이제 부담을 좀 느끼겠네요.
0: 실은 제가 그 앞전에 저희 신축 건물에 저기 목사님께서 직접 대방해 주셔서 신방 기도를 드려
1: 하나님의,
0: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봐주시면서 가족들이 마음이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좀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장 대표께서 전도를 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맞습니다.
1: 그 사람이 같은 동네 살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예. 예. 어떻게 전도를 했어요?
0: 아, 제가 그 저기 법인 명의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신축하려면 시공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공사 대표님이 정정현 장로님이셨습니다.
2: 네. 예. 그 시공사 대표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그분의 전도로 또 안디옥 교회에 출석하시게 된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2: 네. 처음에 그러면 장로님으로부터 네. 교회에 나가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으셨을 때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0: 그때 당시는 좀 처음에는 마음에 확 안 닿았죠. 닿지는 않았었는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니까 그 저기 정종회 장로님께서 진정성 있는 말씀으로 또 정종회 장로님께서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도 느꼈고 그래서 이제는 아 제가 한번 나가 보겠다.
1: 근데 갑자기 남편이 교회 댕기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네. 부인께서 좀 의아할 텐데 그걸 네. 어떻게 지금 무마를 하고 있어요?
0: 제가 이제는 장점이 좀 성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 하고자 하면은 좀 뭐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그 교회 나가겠다, 믿음 생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기 서로가 그런 종교에 대해서 서로 뭐 그렇게 그 전까지 뭐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뭐 서로 타치를 하지 않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는, 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니게 됐고, 제가 이제는 집에서 식사할 때나 이제 둘이 같이 있을 때 이제 가끔 교회 분위기도 얘기하고, 목사님 말씀도 드리고.
2: 그러세요?
0: 예. 네.
2: 그래도 뭐 집안에서 가족분들의 큰 반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0: 그런
2: 감사하네요.
0: 예,
2: 네.
0: 예.
1: 그러면 저 제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네. 그 사업을. 네. 역시 무슨 재료 헌금을 가지고 만드는 사업인데 네. 처음부터 그거 시작하셨어요?
0: 아니요. 저는 원래 토목을 전공해가지고요. 토목 졸업하고 취업을 나갔는데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그만두고 이제 다른 일을 알아보다가 주변에 있는 지인이 이 섬유 관련 업이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그럼 그거에 대한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는 제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장점이 일을 열심히 해서 배워서 소액으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메리트를 보고 이제 그 일에 시작해서 회사에 입사해서 처음부터 배워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죠.
1: 아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회사를 가보니까 네. 천의 대표 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네, 네. 또 만드는 것도 어디서 어디까지 뭘 만들어요? 스카프 버텀, 넥타이.
0: 아 저는 스카프는 주가 아니고 부입니다. 주는 저기 지금 아나운서께서 장착하신 옷 있잖아요. 의류.
2: 네.
0: 그 원단 저거에 대한 원단 완제품을 제가.
2: 아 의류 네, 원단을 네. 만드는 예, 사업을 예, 하시는군요.
0: 예, 예, 예.
2: 네.
1: 근데 지금 우리 남자들은 양복해 입을 때 뭐 네. 이태리 게 있고 네. 독일 게 있고 뭐 네. 국산 모직 제일 모직 같은 게 있는데
0: 네.
1: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이 주로 관계하는 기지가
0: 네.
1: 예를 들어 면이로 한 건지 세우크로 한 건지 다예요?
0: 네,

0: 그럼 예. 제일 많이 대표적으로 많이 만드는 게 뭐예요?
1: 실크고요. 실크고 이제 면직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프린트 쪽도 많이 하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안에 셔츠 있잖아요. 그 이제 선염 스트라이프라는데 면 선염 스트라이프 그런 셔츠감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의류에 들어가는 이제는 뭐 이제 점퍼 단이라든지 뭐 그런 거.
0: 그래 지금 그럼 이제 그 업을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해외 진출하거나 더 크게 확대를 할 생각은 없어요?
1: 아 생각은 요 근래에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내수 위주로 진행은 됐다면 이제 해외 사업을 하나 꾸려가지고 그 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진행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2: 네.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함께한 뒤에 계속해서 대표님의 간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언제부터 그럼 출석하셨나요?
1: 작년 2월경.
0: 아, 그렇군요.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예, 예, 됐군요. 예. 네. 처음에 이제 또 정정균 장로님의 예, 인도로 네, 네, 안디옥 교회에 가셨잖아요. 예. 그때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1: 그 사람은 항상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는 제가,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8시에서 9시 정도. 근데 이제 정경유 장로님께서 5시 한 10분 정도

0: 정도까지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와서 목사님도 뵙고 그 차담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보자고 그러셔서
1: 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예, 또 목사님과 예, 인사도 예,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예, 가지셨군요. 예, 예. 네.
0: 그게 이제 저한테는 첫인상이 되게 좋게 와닿았고
1: 네.
0: 되게 목사님 뵀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작년 2월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목사님 뵈면서 많이 놀래고 있어요.
1: 아, 어떤 네. 부분에 그렇게 많은 감동을 받으세요?
0: 너무 많아가지고 뭐 맨 처음에 이제 목사님 뵀을 때 연세가 이제 92세라 그러셨는데 눈빛 보고 놀랬고요. 목사님 눈빛 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설교하실 때 목소리 네. 듣고 놀랐고요. 그냥 좀 빨아들이는 그런 아우라가 있으셔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제가 뭐 정종균 장로님이 나오라 뭐 나오라고 권유하지 않아서도 제가 스스로 이제 안쪽으로 향했던 것 같아요. 아, 주일 아침. 아,
1: 점점 더 예배를 사모하시게 됐군요. 네.
2: 그런데 성탄절 때 침례 받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0: 네.
2: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고 거룩한 입장에서 침례를 받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0: 아,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를 받게 됐는데요. 믿음 가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근데 맨 처음에는 침례 받는 거에,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큰 느낌이 없었는데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렇게 제 자신이 있던 죄나 이런 때가 씻겨지고 벗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기억을 아직까지도 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참 침례의 예식이 경건하고
0: 네.
2: 거룩하고
0: 네.
2: 참 죽음을 상징하면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증표해 주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참 그 사진도 가지고 있겠네요. 그때
0: 네네,
2: 찍은 사진이.
0: 네. 예,
2: 예. 예. 그래서 그걸 부인께서 보면은 뭐라고 그러실까?
0: 아, 그 집사람도 이제 세례받은 거 알고 있고요. 제가 사진도 보여줬고요.
1: 사모님께서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0: 아, 이제는 진짜 그 교인이 됐구나.
1: 아,
0: 뭐 그런 얘기.
1: 네. 또 우리 사모님께서도 이제 대표님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또 예배에도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신다면 참 좋겠네요.
0: 우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평생을 같이 할 그 동반자인데 제가 뭐 아닌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합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1: 네, 평소에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 또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0: 아, 저는 항상 기도드릴 때 하나님한테 사랑, 믿음, 겸손, 신뢰를 제 마음에 새겨달라고 하고 있고요.
1: 네.
0: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또 데갈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나오는 매일 기뻐하라.
1: 쉬지 말고
0: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1: 아멘. 네. 그 말씀을 요즘 네. 늘 새기고 계시는군요. 그
0: 목사님께서 주일에 설교하실 때 네, 그런 말씀들을 그 유사 예를 들어서 많은 설교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이 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게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하고 저 점심 식사를 한다, 저녁 식사를 한다. 이제 식사 기도하기도 어정쩡하겠네요, 같이 집에서는.
0: 죄송한데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2: 그러게.
0: 예, 예.
2: 그래도 그들 때가 빨리 와야죠.
0: 예, 예, 예.
1: 또 사모님께서도 이제 교회를 다닌 뒤에 우리 대표님의 점점 더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면서 또 마음에 또 많은 움직임과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항상 뭐 네. 저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사에. 그래서 제가 잘하면 그 시기가 당겨질 것이고 제가 잘 못하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도 모를 것 같고
1: 네.
0: 그런 생각으로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을 운영하시는 SF글로브 장경익 대표님과

0: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여러 개가 있겠죠? 같은 종류의 회사가.
2: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걸 뚫고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겠다. 계속 기도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2: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이거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원단 소재 개발을 해서 그게 이제는 브랜드에 접목이 돼서 옷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잘 됐을 때 아, 저 원단이 저 옷의 저 원단이 내가 개발한 거. 그런 걸 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0: 실제로 사람들이 착용한 모습을 볼 때 네. 보람을 참 많이 느끼시겠어요.
2: 저희가 뭐 시장 조사로 그 주말이면 백화점 같은 데도 이제는 나가고 그러는데 나가서 저희 제가 개발한 소재들이 디피돼 있고 그러는 거 보면 그게 이제 판매로 이어져서 더 잘 됐을 때는 많이 보람을 느끼죠. 네.
1: 아마 앞으로 좀 하나님께서 이제 장 대표님이 예수 믿고 장사도 내 장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장사다.
2: 아멘.
0: 아멘.
1: 그래서 여기서 내가 11조를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그런데 이제 이게 크게 발전돼 가지고 너무 잘 돼서 나는 10%를 가지고 먹고 살고 90%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그럴 때가 왔으면 좋겠죠.
2: 감사합니다. 아멘.
0: 네. 우리 또 대표님의 사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큰 일을 이루시게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2: 네. 네.
1: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사업을 장 대표가 먼저 시작했나 부인께서 먼저 시작했나?
2: 아, 사업은 제가 1997년도에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98년도에 IMF가 오고 나서 뭐 부도하고 뭐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힘들 때 지금의 이제 SF 그때는 지금 그때는 법인이 아니었는데 SF 오너랑 같이 합치게 됐어요.
0: 네.
2: 그 중간에 이제는 그 아는 지인이 연결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는 그분은 이제는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합류하셨고 저는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한 17년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 동업을
2: 예예 17년을 같이 한 2017년 6월에 저한테 회사를 물려받아라 인수인계 받아라 그래서 9월에 제가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0: 네, 또 그렇게 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계시네요.
2: 네네. 네.
0: 사업을 하다 보면 참 네. 그렇게 어려움 또 우여곡절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2: 네.
0: 사업하면서 힘든 순간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
2: 네.
0: 어떠세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나서 그런 어려움들을 또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기도로 극복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2: 97년도면은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어요.
0: 예.
2: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혈기왕성할 때다.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제는 그때부터 지금 제가 원천안대교 교회를 나온 하나님이 다 역사하지 않으셨나
0: 네.
2: 일찍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이가 넷인데 아이 넷을 키우다 보니까 뭐 경제적이라든지 그 와이프가 이제 아이들을 보육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되게 많았지만 그게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버텨올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 저기 뜻하지 않게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신축하게 되면서 정종윤 장로님 만나서 원천 안대교회에서 전도돼서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걸 보고 제가 혼자서 있을 때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게 다 각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게 다 연결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0: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2: 예, 예.
1: 근데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들이
2: 네.
1: 장 대표가 어떤 사람인데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해놔. 이 회사 이름이 있어요?
2: 네. SF글로브 주식회사입니다.
0: 네.
1: 그러면 네. 옷도 만들어요?
2: 아, 옷은
1: 안 만들고
2: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1: 주로
2: 원단 완제품만 하고 있습니다.
1: 원단의 완제품.
2: 네, 원단 완제품 뭐 원단을

0: 가공까지 끝마쳐서 바로 옷을 만들 수 있게 그 전까지 준비를 해서 저희가 브랜드에 납품을 하는 거죠.
1: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섬유 관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목사님. 방송을 통해 전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 정말 은혜와 감동

0: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연약한 믿음 안에서 허덕이고 있네요. 만나고 싶은 사람 간증을 통해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의 시간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이만 글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1: 귀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채택된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함께 나누고픈 사연 있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오늘 섬유 원단 기업 운영하시는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 또 간증도 나누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는 그 기쁨,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눴는데요. 또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 네, 제가 최근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을 신축하게 됐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제 가족이 구원을 위해서도 함께 기대해 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0: 그 기도 동지들이 많으니까 네. 앞으로 극동방송에서도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세요.
2: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장경익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양감리교회 박형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소개할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남편들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뭐 남편과 아내 모두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귀히 여기며 서로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서로의 관계에 문제없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부부간의 다툼이 있을 때 예배하는 내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 스스로 느끼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관계의 묶임은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은 부부 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성공할 수 있을 때 내게 주신 모든 관계 안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좋은 소통의 관계들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있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마르바던의 날마다 우리를 깨우시는 음성 가운데서 섬기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로마서 12장 8절 말씀.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일곱 번째 은사로 제시하는 것은 궁휼의 은사다. 이것은 슬퍼하거나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의 설교에서 그 구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권고, 즉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씀이 관심을 나타내는 방법을 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을 때만 자비의 선물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와 동시에 적절한 동정심 없이 행하는 자비의 행위는 무의미하고 위선적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성경적인 의미의 즐거움이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은혜의 풍성한 보물을 깊이 느낌으로써 경험하는 심오한 기쁨을 의미한다. 공동체 안에 있는 즐거움은 순응하기보다는 변화하는 데서 온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간절하고 관대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즐거움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달려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의 초점이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다. 우리의 개인 상황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따라 때와 방법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지닌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자유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그분을 섬기는 특권을 누린다는 게 큰 활력과 기쁨이 된다.

스펄전과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늘은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종교라는 위대한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사람들과 입으로만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하나의 의무나 봉사 또는 필수품은 될지언정 절대 기쁨이나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거기서 무언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거나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즐거워하다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거룩함과 기쁨이라는 단어만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은 믿음과 기쁨이 지옥문도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서로 단단히 연합되어 있음을 잘 압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 길이 항상 즐거운 길이요 화평의 길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한 성도들은 온 세상이 주의 이름을 악평하며 내칠 때도 주님 곁을 지킵니다. 우리는 어떤 강요에 의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족쇄가 아니요 우리의 고백은 굴레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은 곧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은 곧 우리의 행복이며 우리의 섬김은 곧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기쁨과 참 기독교는 뿌리와 꽃처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진리와 확실성처럼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둘은 금 위에 한 세트로 박힌 소중한 보석과 같습니다.

오스월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가운데서 구원을 방해하는 먹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1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를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예레미야 45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재산과 소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포와 마음의 상처와 걱정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내적 먹구름입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자신을 챙길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는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바라는 것은 주를 향한 헌신에서 빗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공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공의를 베푸는 일은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의를 바라면 우리는 곧 불평하게 되고 자기 연민의 불만족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그것이 불의하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꾸준하게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것을 하거라. 내가 내 생명을 보호하리라. 만일 내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면 너는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 중 가장 경건한 사람도 이 점에 있어서는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상식을 왕으로 모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표를 붙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생각만을 의지합니다.

경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에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로 모세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꿈으로 초대하시죠. 오늘 성경에서도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꿈을 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꿈이 때로는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인간의 나약한 믿음과 거부로 인해서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소명에 대해서 모세는 무려 네 번에 걸쳐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는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사역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다 알아서 사역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아는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핑계가 얼마나 우스운지요. 또 출애굽기 4장 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전에 경험했던 실패가 악몽처럼 그를 잡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과거의 실패에 발목 잡혀 도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모세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4장 10절에는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모세의 이야기일 뿐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모세는 말과 행사에 능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남들은 다 괜찮다고 말하는데 스스로는 못하는 못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진 모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4장 13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변명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요 하기 싫다는 겁니다. 무능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기 싫은 불순종이 문제였던 것이죠. 모세의 변명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삶에는 참 많은 변명을 달고 살아가는 그런 모세 같은 모습이 우리의 인생에 있곤 합니다. 우리도 이를 두려워하고 뒤로 숨어 있고 싶어 하지 않나요? 이런 수많은 변명을 극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변명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이 모습을 통해 진정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출애굽의 막중한 소명을 모세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소중한 배우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의 한 감 6일을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호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길 바라고 계시죠. 행복해서 예배드리고 행복해서 감사드리고 행복해서 언제나 성령님과 기도하고 행복해서 헌금하고 행복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행복해서 찬양드리는 것을 주님은 제일 좋아하신답니다. 이 시간 성화산책 함께 하시면서 이 행복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교회력에 의하면 지난주가 승천주일이었고 이번주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노래로 성화산책을 꾸며봤는데요. 먼저 성령에 관계된 가스펠인데요. 기름 부으심이라는 곡입니다. 송정미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곡이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이런 가사죠. 오늘 박신학화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박신화 과외였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두 번째 곡으로 흰연과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내가 매일 성령 느끼네를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가 늘 기도합니다. 산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입에서 불과 연기가 났습니다. 흑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비의 말씀이 골짜기에 충만합니다. 요단강이 아무리 차가워도 성령 충만한 내 마음은 따뜻하답니다. 모세오관 지휘 모세오관 합창단입니다.

Every time I feel the spirit, 내가 매일 성령을 느끼네. 네, 흑인 연구였습니다. 모세 원합성단이었고요.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김기영 작곡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대에서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요. 갈급한 마음에 단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 강림하사 내 모든 욕망 다 버리고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안산 시리오평단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과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에 관한 노래로 오늘 프로그램을 꾸며봤습니다. 이제 클래식 한 곡 준비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성령에 관한 모테트인데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모테트 제2번 Der Geist hilft,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1729년 10월 성 토마스 교회의 주교 요한 라이 에르너스트의 그 장례식을 위해서 쓰여진 곡이었었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의 말씀과 마르틴 루터의 시 하나님이여 거룩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3절 가사를 인용했습니다. 곡이 좀 긴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쭉 불러드리면요. 성령께서 저희 연약함을 도우시니 저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심이라. 그리고 코랄이 나오는데요. 오 거룩하신 성령의 불, 아름다우신 안식, 그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게 저희를 도우소서. 주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슬픔이 저희를 억압하지 않게 하소서. 오 주님,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소서. 저희가 죽음을 이기고 삶이신 주님께로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알렐루야 알렐루야. 연주는 드레스덴 감모 코아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모테트 2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입니다.

네, 조금 지루하셨을지 모르는데요. 아주 유명한 클래식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모테트 2번 Dear Geist Hilft,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했습니다. 드레스덴 감모코어의 연주였고요. 이번에는 I Will Sing With The Spirit이라는 곡을 들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미하니라. 우리가 항상 찬미할 때마다 영적인 노래를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노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찬미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악보에 충실하고 악보가 지시하는 음정, 악상, 가사 표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지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우리 특히 찬양대원들은 더 좋은 음성으로 음악의 지시에 맞춰서 열심히 연습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국 작곡가 존 로터가 I will sing with the spirit, 내가 영으로 찬미하니라 라는 노래를 작곡했죠. 이 노래의 2절이 I will sing with the understanding, 이해함으로 찬미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캠브리지 싱어스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다음 곡은 우효원의 성령이 오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미 찬양대에서 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주 우리 성령님의 오심을 극적으로 부르면서 표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굉장히 저도 찬양대 이 곡 찬양할 때마다 정말 주님께 부르는 그런 아주 뜨거운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밴쿠버 멀리서 우리 시온 선교 합창단인데요. 이 합창단은 합창단원이 한 150명쯤 됩니다. 대규모의 찬양단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지휘는 스테파니 정 우리 선생님이시고요.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 성령이 오소서.

우효원의 성령이 오소서 실황 연주였습니다. 밴쿠버 시온 선교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첸 목화여의 은혜스러운 곡을 준비했습니다. 김기영 작곡의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곡인데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의 인도하심 영원토록.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의 달은 1년 12달 계속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참 좋으신 주님을 우리 가족들 모두와 함께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화 제목 화해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화 제목하여였습니다. 이제 찬송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참 즐겁게 노래 부르는 우리 성악가가 계시는데요, 신델라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소프라노 신델라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안토니오 비발디의 그 글로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칸다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부활절이나 뭐 크리스마스 때도 많이 연주하는 곡인데, 우리 찬양대에서도 많이 연주한 곡입니다. 그

중에 이제 꿈상토 스피리투스, 성령과 함께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을 준비했습니다. 존 엘리엇 가디너가 주연한 몬테베르디 합창단입니다. 성령과 함께 꿈상토 스피리투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성령과 함께 몬테베르디 합창 다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이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능력의 애청자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세 곡 듣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박순복의 찬송 이 기쁜 소식을, 그리고 두 번째 들으실 곡은 테너 엄정행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였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생수 흐르네라는 성가인데요, 박신학 과의 노래로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가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0: 제가 들어드릴게요.
1: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실패를 해봐야 진정한 갈 길이 보입니다. 시련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과 함께 찬양 스케치 시작합니다.

희지율의 찬양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찬양은 약속의 땅,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찬양 스케치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실패할 때는 정말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늘만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되니까요. 어떤 비유에서 보니까요, 강아지가 주인 곁에서 주인의 손만 그리고 주인의 몸동작만 집중해서 본답니다. 왜냐하면 언제 간식이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 강아지처럼 우리의 마음과 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집중하여 본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스케치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스케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이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전담양 시인의 시와 묵상을 들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세요.

숲속을 걸으며 두드리는 소리, 막연한 기대감에 열어보니 그대의 눈웃음, 다윗이 거닐던 샬롬의 언덕을 보는 듯 마냥 그립다. 은혜로 날개짓하는 성령을 타고 나라. 태초에 저편 사랑의 대지에 조용히 내딛어 본다. 나무는 반가운 듯 잎사귀로 손짓하고 꽃들은 춤추고 풀잎은 부끄러운 듯 우리의 걸음을 그저 조용히 감싸 안는다. 함께 걷는 숲속 아무 말 없어도 마주잡은 손으로 마음을 읽어 안다는 듯 서로 웃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니 이 길이 그의 길이고 내가 그리던 길임을 알기에 기쁨으로 수줍게 입맞춰 본다. 당신과 함께라면 밝게 될 편안의 길에 설레이는 발자국이 남고 있다. 세상의 바람이 모든 인생의 발자국을 후 불어내도 예수와 걷는 이 길 아버지의 마음에 새겨질 것을 알기에 다가올 기쁨의 추억을 향해 웃고 또 웃는다. 부족한 삶을 살아가다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조용한 숲속길을 걷는 것을 즐깁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 가득한 자연,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저의 인생도 후반입니다. 육신은 늙어가고 연약해지지만 자연 속에 나는 작은 소녀가 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 예수를 붙들고 주님의 발자국에 내 발을 맞추며 걸어갑니다. 주님의 눈동자 속에서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내 눈동자 속에 주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십니까? 과연 어떤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힘쓰십니까? 때때로 인생 속의 문제는 일상의 자리를 떠나 주님과 교제할 때 해답을 찾아옵니다. 이 세상 사람과 달리 주님께 당신은 언제나 사랑받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를 향해 잔잔한 미소로 손을 내미시는 주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불안해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 불평하지 말고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 당신의 불안한 미래를 향하여 외치십시오. 괜찮다고, 아직 살아있다고, 주님이 아신다고, 이제 주님과 함께

찬양 스케치와 함께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나요? 계속해서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인의 찬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혜원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Matthew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Amen. 헬로 에브리원 해피 위켄드 여러분 행복한 주말입니다. Hope you had a wonderful and amazing week and having a wonderful day to everyone. 네, 여러분 한 주 행복한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지니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So glad that you are back again everyone. 네, 우리의 일상은 참 바쁘고 분주합니다. Every day Like we rush out the door like in the morning with a cup of coffee in one hand and 1,000 thoughts in our mind, right? 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정말 바쁘게 정신없이 커피 한 잔 들고 네, 그렇게 시작하면서 온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and before we even realize it our hearts become so tired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정말 먼저 지쳐버립니다. That is why the words of Jesus in Matthew 11:28 feel so precious today. 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더 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모든 일이 정리되면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Jesus did not say come when everything is organized. He did not say come when you stop worrying. 걱정이 없어지면 오라고도 하지 않으셨죠. He simply said come to me.

0: 그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o while you drive, clean the house, work, or prepare for your day or night, take a deep breath for a moment.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네, 큰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요. And let's remember that God is with us right now. And Jesus offers rest for the soul.
1: 우리의 정말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이 되어주시고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자고요.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Matthew 11:28,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Amen. A while ago, I heard someone says this. I'm tired, but I cannot stop because too many people depend on me.
1: 얼마 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무 지쳤는데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멈출 수가 없어요.
0: 네, maybe some of you feel the same way today.
1: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또 같은 마음인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0: Parents keep going for their children.
1: 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계속 움직이고요.
0: We keep going because responsibilities never stop.
1: 네, 우리는 또 맡겨진 책임 때문에 그렇게 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0: Caregivers keep going because someone needs them every single day.
1: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들은 또 자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멈출 수가 없습니다.
0: But you know, even strong people become tired. Even faithful people need rest.
1: 네, 하지만 참 강한 사람도 지칠 때가 있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또 꼭 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Sometimes the most spiritual thing we can do is sit quietly before God and say, Lord, I am tired.
1: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믿음 있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좀 지쳤어요.
0: Lord, I am tired. And the beautiful thing is that God never responds with disappointment. He responds with compassion. So today, do not ignore your tired heart. Bring it honestly before God.
1: 네, 그리고 아름다운 사실은 하나님은 네, 그 고백을 절대 듣고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우리의 지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Amen. Some of you will return to busy homes. 네, 여러분도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요. Some of you still have unfinished work waiting for you.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But before this day ends, remember this one truth. God never asked you to carry life by yourself. 하지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혼자 짊어지고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He is near to tired people. 하나님은 지친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그 사실요. And he's a good God, everyone. And he loves you so much. So rejoice and be happy, everyone. And I'll be back next time. Jeannie Yu였습니다. Bye, everyone.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미국의 젊은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인허드는 폐결핵으로 각혈을 할 정도로 죽어가는 몸이었습니다. 의사는 당장 사역을 중단하고 쉬어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 모습은 성경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벳세다 광야로 쉼을 얻으러 갔던 것처럼 브레인허드에게도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디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수십 마일을 걸어서 가난하고 굶주린 모습으로 브레인허드를 찾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가쁜 숨과 고열을 뒤로하고 그들을 영접했다고 해요. 브레인허드는 자신의 몸이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인디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브레인허드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를 보면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보여주는 그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이 부서지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이 눈먼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만 있다면 나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도 좋다.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들을 품을 심장을 주시옵소서. 결국 브레인허드는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 수많은 인디언 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런 복음의 열정과 선교적 사명이 있는지 묻고 대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CCMING의 사명, 시와 그림의 사명선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각 마을로 떠났던 열두 사도가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시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며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됐지요.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되어짐으로써 모든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이 믿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영접, 그러니까 웰컴 하셨고요. 그들의 아픈 곳을 고쳐주셨죠. 사실은 쉬기 위해서 가셨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는 거죠. 한국 교회사에서 이 모습을 가장 잘 닮은 분이 바로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버림받은 아무도 영접해주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오거나 자신이 그들을 찾아갈 때 결코 밀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웰컴 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고름이 흐르는 발을 입으로 빨아내며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셨고 동시에 눈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이 주변에서 전염을 우려해서 모두 말리고 할 때마다 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피 묻은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들을 더럽다고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일생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이 외면한 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시고 복음과 치유를 베푸신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신 삶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습,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주리의 예수 담기를, 홀리원의 담기 원하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주리의 예수 담기를, 홀리원의 담기 원안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대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루는 극심한 통풍과 과로로 인해서 온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쉬고 계셨습니다. 마침 그날은 밖에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으스스한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때 한 가난하고 소외된 여인이 찾아와서 제 남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통풍과 과로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태였는데 비서와 가족들은 그런 모습에 스펄전 목사님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면서 지금 나가시면 목사님 쓰러지세요, 다른 부목사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쉬세요 목사님 하면서 만류를 했다고 해요.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쉬러 가셨다가도 따르는 마른 무리를 보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아픈 몸

몸을 이끌고 빗속을 뚫고 그 여인의 집에 가셔서 죽어가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여인의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신 스펄전 목사님은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다고 해요. 나의 육신은 쉬기를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게 영혼을 영접하러 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내 몸을 아끼느라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한 영혼을 천국에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멋진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들은 아유 나도 천국에 갈까 말까 이게 확신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도 그냥 아등바등 해야 하는 그런 판에 남의 구원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사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단 한 명이라도 더 천국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시니 솔직히 말하면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배워야 할 부분이 많구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그 복음의 열정으로 영혼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지선의 다시 복음으로 브라운 월십의 복음 들고

뜻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가 모여든 곳은 근처에 마을이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이 빈들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세례 요한도 이곳에서 훈련을 받았던 곳이죠. 날이 저물었을 때 열두 사도는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알고 주님께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습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들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느라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 빈들과 같은 환경에서 넘치도록 채우시고 이루시고 행하시고 일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용서와 복음을 전했던 코리텐붐 여사는 수용소에서 언니를 잃고 자신 또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사역은커녕 스스로의 삶조차 지탱할 수 없는 영적인 빈들과 같은 그런 상태를 경험했었다고 해요. 어느 날 한 집회에서 군중 앞에 서서 도저히 설교할 힘이 없음을 느꼈을 때, 주님, 저는 지쳤고 제 안에는 사랑도 식어버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라고 속으로 부르짖듯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음에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고리야, 연필이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느냐? 연필을 쓰는 사람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서는 간단한 선 하나도 긋지 못한단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거라. 내가 할 일은 그저 붙들려 있는 것이다.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란다. 글은 내가 쓸 것이란다. 코리텐붐 여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입이 열리기 시작했고 메마른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상처입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엘의 주가 일하시네, 오한나의 전심으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지선의 다시 복음으로, 브라운 워십의 복음 들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곡의 찬을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이엘의 주가 일하시네, 오한나의 전심으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영국 브리스톨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의 양식이 완전히 떨어져서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먹일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날이었는데요. 제자들이 벳세다 빈들에서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절망했던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식당에 모여 의자에 앉았지만 식탁 위에는 빈 그릇뿐이었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조지 밀러는 낙심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우리 다 함께 머리를 숙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실 거야. 그렇게 빈 식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아원 문을 누군가가 쿵쿵쿵쿵 두드리더래요. 문을 열어보니까 지역의 한 빵집 주인이 서 있더랍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서 밤새 빵을 구웠는데 여기 이 빵을 좀 받아주십시오. 잠시 후에 또 다른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쿵쿵쿵쿵. 이번에는 우유 배달 마차의 바퀴가 고아원 바로 앞에서 부러지는 바람에 더 이상 배달을 할 수가 없어서 우유가 상해서 버리는 것보다는 우유 모두를 고아원에 기부하겠다면서 우유 장수가 문 앞에 서 있더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윤화의 내려놓음.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윤아의 내려놓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그 당시 일입니다. 선교 자금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주머니에 단돈 25센트, 지금은 대략 3,400원 정도지만 당시 체감적으로는 한 10,000원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없고 선교지를 돌볼 비용도 없어서 인간적으로는 아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빈들과 같은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때 한 가난한 사람이 찾아와서 죽어가는 자기 아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더래요. 테일러 선교사님은 급히 그 집으로 달려가서 간절히 기도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머니에 있는 25센트를 저 가난한 가족에게 구제금으로 주어라 하는 음성을 주시더래요. 그 순간 테일러 선교사님은 당연히 갈등을 했겠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것마저 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게 되고 굶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주 잠깐 갈등하긴 했지만 테일러 선교사님은 성경에서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예수님 손에 내어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마지막 전부인 25센트를 그 가족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빈손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다음날 아침 테일러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배달해 주게 되는데요. 편지 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후원자가 보낸 50파운드의 거금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거의 뭐 10만원이지만 당시 체감적으로 보면 거의 2,000만원 정도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이지요. 25센트를 드렸더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테일러는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해요.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행은 결코 부도나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행은 결코 부도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저도 믿고 이 시간

우리들도 잘 기억하면서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순종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한나, 진행의 저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 찬양, 그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의 바쁜 인생을 정말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짬짬이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할 때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끔씩 만나기만 하면 조금씩 그 마음, 그 사랑이 뜨거워지기보다는 좀 식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그리고 어떻게든 시간을 낼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가장 위에 주님을 올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이 정말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감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참 다른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 좀 돌아가는 길 같지만, 주님을 구하는 것이 지나보면 참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더라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걸어가는 신부의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 특별히 다윗처럼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하루 마무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샬롬 노래 선교단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리고 예수 전도단의 찬양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 오늘도 그런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조수아의 찬양으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리고 온누리 워십 앨범에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5장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놓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힐송 오스트레일리아의 찬양으로 Shout the Lord 보내드렸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으로 번안되어 있죠. 자, 계속해서 Grace to You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극동방송 복음성각경연대회 8회 장려상과 인기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피터, 폴 앤 메리의 음성으로 골목길 걸을 때 함께하시죠.

그레이스 큐티 헐몬의 이슬.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창세기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뜻하신 바를 위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힘든 구루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그 뜻을 낳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시간 가운데 그 역사하심과 맞물리도록 나를 깎으시는 뼈아픈 재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맞물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때 다시 우리로 크게 웃게 하시려고 이삭을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살몬이 여리고의 여인 라합의 이름을 부르는 날,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을 부르는 날과 같은 날이 오게 하옵소서. 아멘.

두 곡의 워십 찬양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피아 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팀룩 워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셨어요. 자, 이어지는 찬양 두 곡 있습니다. 윤학원 코랄의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안산 시립 합창단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두 곡 함께 하시지요.

한산 7입합창단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였습니다. 자, 그레이스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두 곡의 찬양, 게리 체프먼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영어 찬양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노미선과 김성은의 연주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한 2주 넘게 감기로 좀 고생했던 것 같아요. 요즘 감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극동 방송에서도 감기 걸린 동역자들이 몇 명 있는데요. 쾌유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도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이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찬미워십의 성전 문전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일 순서는요,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팀들의 찬양으로 꾸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은 토요일 주일 양일간 찾아옵니다. 어제는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 했고요. 오늘은 국내에 있는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예전이라고까지 하기도 좀 그런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배팀들의 이름은 들으면 예배팀 같았어요. 아, 그게 뭐 지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랬었어요. 뭐 어노인팅이라든지 마커스 워십이라든지 그 워십이라는 말이 또 이렇게 또 붙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뭐 예수전도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온누리 워십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좀 그 이름 자체로 봤을 때는 아, 이게 워십 팀인가? 아니 CCM 팀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팀들이 있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 팀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그게 좀 어색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팀들은 예배 실황 같은 찬양들도 이제 좀 발매를 하지만 발표도 하지만 개인의 고백, 그러니까 CCM 같은 개인의 고백의 찬양들도 또 싱글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어떤 좀 이렇게 구분되어진, 우리는 뭐 예배곡만 할 거야, 그리고 또 예배곡은 이래야 돼, 뭐 이런 조금 그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일상에서 삶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고백들이나 솔직한 이야기들이 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인정하는 그 고백들이 누군가에게 또 전달되어지고 함께 고백할 수 있다면 그 현장이 또 예배 현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찬미워십이라는 팀을 보면서 이제는 이 워십이라는 말을 잘 안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 시간도 저와 함께 예배 찬양들로 함께 꾸려드릴 겁니다. 저와 함께 계신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죠.

예라모십의 예수 아름다우신,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전은주 간사님의, 전은주 목사님이시죠? 소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소원입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것,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저도 평생의 소원이 그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영화 한 편이 떠오릅니다. 한선 교사가 미전도 종족이 가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 사전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복음을 알고 구원받게 된 노인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선조들도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한마디 부르짖지 않고 죽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빨리 가서 전도해야겠다,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는 긴급함과 절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도 이 메시아의 구원의 축복이 다음 세대에게, 다른 민족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선교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교하고 계시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 내용이, 그 이야기가, 그 실제가, 아, 이 기적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면서도,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면서도, 그리고 많은 찬양이 있는 것처럼 나를 안아주시기를,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노라고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만큼, 아니, 우리가 깨달은 사랑만큼이라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린 누군가에게 소개하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장소를 가면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죠. 그 소개는 자랑이기도 하죠. 내가 갔더니 이게 좋더라. 야, 내가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는 더 자세하게 그리고 더 진심으로 아마 전하게 될 겁니다. 선교 굉장히 크게 들리는 이 이야기가,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 삶에서 사랑하는 예수님 만날 때마다 또 우리 삶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지고 자랑되어지는 그래야 하는 사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살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의 첫 걸음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행복한 아침이라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거창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누가 봤을 때는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 보셨을 때는 가장 큰 선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앰브로십의 주 임재 안에 그리고 가우치워십의 회중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에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조금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이어스의 성령의 바람, 그리고 잔치 공동체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은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떤 분들은 무슨 날인데? 무슨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도 지났는데? 그러실 수도 있죠.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들이 담대히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경 말씀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정말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명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렸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그 놀라운 설교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로 복음의 전파가 시작이 되었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다른 것보다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분의 자녀인 것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랑인 삶으로 변화되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오늘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정말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토요일 날 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한 주간도 복되게 평안하게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은 헤세드 워십의 찬양을 준비해놓고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를 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오늘은 은혜로운 5월의 가정의 달 네 번째 주일 새벽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이죠.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주님 대하듯이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곳이 바로 작은 천국이 아닐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는 말씀처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온유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거룩한 주일 온 가족이 주님 은혜 아래에서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꿈꾸면서 행복한 시간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가정이란 하늘나라의 파편입니다. 고단한 날개 아래 쉬어가는 평화로운 중재이자 하나님의 축복이 이슬처럼 내려앉는 은총의 뜰입니다. 네, 박화목님의 가정이었습니다. 네, 가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아닌가 합니다. 날마다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갈 가정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가정가정마다 이 5월의 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이 가득가득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에서가 오는데 그와 함께 군사 400명이 오고 있었다. 이에 그는 자녀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하녀에게 나누어 맡겼다. 이때 그는 두 하녀와 그들이 자녀를 맨 앞에, 레아와 그녀의 자녀를 그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 머리를 일곱 번 땅에 대고 절하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되 그를 포옹하고 그의 목을 껴안고 볼을 맞추니 그들이 함께 울었다. 그가 눈을 들어온 여인들과 자녀들을 보고 너와 함께 있는 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으니 야곱은 하나님이 당신이 종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자녀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하녀들이 가까이 이르러 자녀들과 함께 엎드려 절하고 레아와 그 자녀들도 가까이 이르러 엎드려 절하고 그 뒤에 요셉과 라헬도 가까이 이르러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내가 맞이한 이 모든 짐승 떼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고 물으니 야곱은 이것들은 내가 내 주의 면전에서 은총을 입으려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내 동생아 나는 이미 넉넉히 가지고 있으니 그대가 소유한 것은 그대로 지니고 있으라 하고 말하자 야곱이 이렇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청컨대 내가 당신이 면전서 은총을 입었으면 나의 선물을 내 손에서 받아 주십시오. 사실 내가 당신이 얼굴을 뵈니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뵙는 것 같으니 이는 당신이 나를 용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총 베푸사 내가 넉넉히 가지게 되었으니 청컨대 당신에게 바쳐진 나의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에서를 강권하니 에서가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에서가 우리가 함께 떠나가자 내가 그대 앞에서 가리라 하고 말하자 야곱이 에서에게 자녀들은 오리고 가축과 짐승 떼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 만일 그들을 하루만 몰아붙이면 짐승 떼가 모두 죽을 것이니 내주는 헤아려 주십시오. 청컨대 내주는 당신이 종보다 앞서서 가십시오. 나는 내 앞에서 나아가는 짐승들과 어린 아이들이 발걸음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서 세일산에 계신 내 주께 이룰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에서는 그러면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무리 중에서 종들을 네게 붙여두겠다 하고 말하니 야곱은 그리 그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나는 주의 면전에서 은총을 입기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날로 에서는 세일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야곱은 길을 행하여 숲곳에 이르렀고 거기서 집을 짓고 그의 짐승들을 위해 축사를 마련하였으므로 그것의 이름이 숲곳이라 불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그 성 앞에 장막을 쳤는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 손에서 은전 백냥을 주고 밭 한 자락을 사서 거기에 장막을 쳤으며 거기서 한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33장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전화했는데 북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주사 동지, 야, 우리 이제 돈은 못 참겠는데 우리 망명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은 얘기를 못했어요. 너무나도 이제 그 소름 끼쳐가지고. 에, 아니겠지. 난 좀 봐주겠지. 하고서는 이제 그렇게 하겠는데 진짜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대답도 못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망명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장부장 사건 이후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스물 몇 명 들어왔는데 절반에 암 걸려서 죽었어요. 우리 같은 이제 한 자리 하던 사람, 북한에서 정말 자각적으로 찾아서 이제 하던 사람들이 충성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세요? 실현님이 뭘 가장 지고 원하실까? 그것이 이제 충성심에서 이제 자기가 평가되는 이제 그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북한 선교를 이거 하라는 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방법 모르거든요. 왜?

누구 데려옵니까? 그래서 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려고 한다. 오케이입니다. 저희가 우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부가 이제 저 독일 이제 베를린 대학에 가서 이제 예, 그 강의도 하고 또 이제 베를린 저 장벽도 가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독일에서 국회에서 이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그 국제 자유범 포럼이라는 게 이제 예, 그게 5년 만에 이제 생겼는 5년 만에 이제 진행하는데 거기 좀 참가 좀 해서 토론 좀 해달라고. 그리고 질문 좀 받아달라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한 800명, 그죠. 정확히 그죠. 한 780명이라 그러는데, 제가 본 데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 뭐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막 자유 토론이니까, 제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실상을 이제 쫙 얘기하고 하니까, 거기서 알고 싶은 거 계속 이제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 이제 쉬는 시간에 그 독일 공산당 그 일비서국 부부장이 이제 하는 그 사람인데, 옆에 술금 오려더니 저한테 독일 통일이 된 것도 독일 통일이 된 거 어떻게 된 건 줄 알아? 프라이카프 운동이라고 소독에서 동독 교회를 지금 열심히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 활동이 23년간 끊임없이 점액을 했던 거예요. 그 독일 통일에 이제 밑단을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가서 이제 북한 간부들 같은 공산당 출신이니까 제가다가 하는 거예요. 공산당을 공산당 이제 간부들 먼저 이제 그 해야 될 거야. 우리 독일 공산당이 나라가 마지막에 이제 무너질 것 같으니까 중간 간부들이 다 이제 교회 가서 붙은 거예요. 동독은 이제 교회가 있었거든요. 허용이 돼가지고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희 대표님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중간 간부들이 교회로 다니다라니까 교회로 이제 모여오다라니까 이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화해 장벽이 화해 그 마당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그 장벽이 권력자와 비권력 중간에 이제 그 장벽이 없어져가지고 독일이 그 피 흘린 싸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이제 통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의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 북한 선교 이걸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 길에 나서지 않으려고 그랬던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소명이 이거로구나. 왜? 북한에서 이제 제일 높은 데서 살면서 제 아래까지 다 이제 컨트롤을 제가 해서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사정은 제가 더 잘한다고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과 선교라는 책을 작년도에 썼습니다. 그게 북한과 선교라는 책에 북한을 모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이라는 사이가 어떤지, 북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북한의 노동당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또 북한의 당 간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책을 내자 해가지고 제가 3년 동안 써가지고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아내 목사하고 이제 김정은 목사하고 해서 그 공조를 해서 제가 이제 책을 냈어요. 북한과 선교. 이런 일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저 노희창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소명을 주셨구나 해가지고 제가 사명에 확인을 하게 됐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저는 이렇게 깊으신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 정말 하나님이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으시고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북한의 저 동포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면 그것이 김일성이 그 한 공적으로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 스스로가 깨우쳐서 자유를 찾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바라시는구나. 제가 이 대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또 시편 119장 116절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사오니 주여 부디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소서 하는 다윗의 말씀도 있고 제가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김일성의 교시도 똑같은 제시였는데 김일성은 인간은 우리한테 은혜를 주질 않았어요. 오히려 벌을 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믿는 자에게는 더한 은혜를 주시고 더한 지혜를 주시고 더한 삶을 나은 삶을 주셨는데 정말 제 조언을 비롯해서 북한 우리 주민 백성들 또 여기 와 있는 우리 이제 탈북민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 거리에서 멀게 살았구나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반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일 갔다 온 다음에 우리 이제 그 망명 그 인들과 기독교인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이제 탈북민 그 우리 정말 올바른 이제 기독교 목회자들로 해가지고 북한 선교 실천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북한 선교 실천 연합을 만들고 우리 북한 선교 실천 연합이 하는 일은 북한에 아까도 말했지만은 주민들은 북한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처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 있어가지고 몰라요. 어떻게 먹는지 먹을 수 있게끔 먹여줘야 돼요. 씹어서 이렇게 주.

네. 공산당 비서들인 우리 노동당 비서들이 다 이제 원리 교양대로 이제 요게 원리다 해가지고 각색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 탈북민들 여기 교회 와서 한국 교회 와서 20년 30년 다녔는데 말씀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 그래. 근데 여러분 말씀이 내 뼈와 살로 만들어야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내 믿음이 되는 거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 우리 지금 북한 선교 신천연합에서 북한 선교 전문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성경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 이제 새로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 북한 선교 훈련 총집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만의 이제 그 북한 선교 훈련을 지금 그 집을 만들어 놓고 제가 우리 이제 노동당 식으로 매겨주니까 우리 처음에 훈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아니, 쏙쏙 들어오는데 이때까지 무슨 말, 이거 변화를 해줘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나이가 먹어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가 사실 없던 진리가 갑자기 생겨납니까? 아니죠. 그런 경우거든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 우리가 지금 북한 선교 실천연합에서 딱딱 이제 채소 골라가지고 저 훈련 주는 사람들 이제 보게 되면 나중에 우리 저 밝은 비전을 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이와 함께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의 정체성 찾아주는 사업을 또 이제 하고 있어요. 탈북민의 정체성이라는 우리 탈북민의 정체성이 뭔지 몰라요. 탈북민 정체성 뭐야? 하게 되면 우리 북한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거 다예요. 여러분, 탈북민 정체성은 여러 가지예요. 탈북민 정체성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왔다고는 하지만은 그거의 기본 정체성일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굶어 죽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잘 살라고 온 거고 중요하게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하는 하나님이 복음 통일 사상을 받들고 하나님 선택을 불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그 응? 복음 전사, 복음 통일의 그 하나님의 전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인데 군대가 병력이 있어야 되고 무기가 있어야 되고 탄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 탈북민들한테 복음 전사들한테 병력은 교회입니다. 무기는 성경입니다. 총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탈북민들이 이걸 깨우쳐 줘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북한을 잘 모르다 나니까 북한에 맞는 방법들을 정말 이게 아 탈북민이 이제 쓰임 받는 게 이런 거구나. 이들이 병력이 좀이야 건설이 되고 무기가 지어져서 스스로 찾아서 무기를 내가 내 무기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체성. 내가 무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총탄이 있어야 되겠구나. 싸움을 하려면 그럼 그 총탄이라는 게 말씀인데 성경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체성을 찾아줘야 된다는 게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이제 북한 선교 탈북민 교회들이 저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탈북민 교회들 또 정말 그 탈북민들 누구를 만나거든 정체성을 안에부터 물어주시고 정체성을 모른다 하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네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해서 세상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해주길 바라고 기도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은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교지라고도 하죠. 오늘 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보통 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사람으로 불리던 토마스 머튼은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 저명한 인사가 기도의 세 단계를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1단계는 지적으로 회상하는 기도였죠. 사람에게 기도하듯 대화를 하며 내가 주체가 되어 생각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통찰하는 기도였습니다. 말보다는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심중을 고백하는 한 단계 더 깊은 기도로 학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도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기도죠. 온전히 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긴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도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일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나를 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복된 오늘 이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 되길 원하면서요. 시편 42편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당신을 갈망합니다. 우리 사랑의 주 아버지께, 능력의 주 아버지께 이렇게 간절한 간구로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내영혼 찬양사역자 소박씨였고요. 이어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린 후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어집니다.

0: 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생은 갈증의 인생이라고 그랬죠. 마실지라도 먹을지라도 배부르진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만족이 없는 우리의 삶. 우리는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은 면하지 못합니다. 이성의 갈증, 명예의 갈증, 권력의 갈증, 아름다움의 갈증, 재물의 갈증.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 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그랬죠. 또 평안이 없는 인생,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추운데 있다가 따뜻한 방 아로목에 앉아서 구운 고구마를 먹으면서 밖에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 것을 보면 깊은 밤을 지내는 평안 무엇보다 비교할 수가 없죠. 의에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재산도 늘릴 수가 없어요. 왜? 삭설 받아도 구멍 뚫린 천대의 넘과 같더라. 돈을 많이 벌어서 항아리에다 갖다 집어넣는데 밑빠진 독이요, 그게 남지를 않고 어디로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삭설 받아도 구멍 뚫어진 천대의 넘과 같이 된다. 어떤 사람이 밤낮 구워가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계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네 소위를 살펴서 무엇이 잘못됐나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더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풍성한 삶, 보리쌀만 먹는 것입니까? 새빵살이 하는 겁니까? 빚만 지고 사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까? 늘 구차한 손만 내미는 삶이 아니라 네가 자족하기를 배워라. 바울사도 나는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서울 챔버 싱어즈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가사가 있는 찬양과 연주 찬송 올려드린 후에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매주일마다 함께하는 북한을 위한 기도, 오늘도 온성이 고향인 북한이 고향인 한 형제님이 올려드리는 기도로 함께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것처럼 하고 학대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 자신도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하라. 아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 함진우, 고현철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 장문석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가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억류 자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거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송환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성의 고향인 형제님의 기도와도 같이 분단의 장벽이 무너질 그 역사의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인사드리고요.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역시 이메신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

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새벽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편지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너무나 그립고 보고픈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전하는 금자 자매님의 편지 함께합니다.
1: 꿈속에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나의 동생들에게 보고 싶고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어 그리는 내 사랑하는 동생들아, 그동안 잘 있었니? 나는 지금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자매로 언제나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손잡아 이끌어 하나님의 자매로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나라 행복한 나라 왕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다. 내가 그때 개천교화소에서 어느간의 교화생활을 할 때 나는 너희들을 얼마나 그리며 사랑인지 모르지. 매너도 없이 죽은 아들이 살아있는 줄 알고 손꼽아 아들을 그리며 아들이 행여나 빵조각이라도 가지고 엄마 하고 부르며 면회장에서 나를 찾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며 울기도 울었어. 너희들도 단 한

0: 분이 울굴도 내밀지 않고 언니가 겨와서에서 그리도 참고봐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창밖을 바라보아도 너희들이 얼굴은 보이지 않고 바람소리만 들려올 뿐. 난 그때 하나님을 정말 몰랐어. 내가 어째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나도 잘 몰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면회가 있어 살아가는데 난 어찌하여 형제들, 자식들이 면회 한번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 좀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아버지, 날 집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난 그때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단다. 모르겠어. 어째서 하나님께 나도 기도했는지. 그래서인지 허약에 걸려서 죽지도 않고 살았어. 5년간의 교화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중국에까지 와서 살고 있지 않니? 그런데 난 지금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분이시고 그 분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고 그 분의 말씀이 진실이고 그 분의 따사로움이 나의 온몸에 퍼져 난 지금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살고 있단다. 너희들도 하루빨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언제나 힘써야 해. 우리 꼭 통일되는 날 다시 만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나처럼 그 복음의 자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우며 전진하자. 우리 서로 하나님의 충복된 자매로 살아갈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충심된 자매로 이 언니는 너희들이 이름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한다. 소망의 하나님, 분단의 열사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의 인생, 북가남의 통일의 복음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전하는 지금은 중국 땅에서 매일같이 고향 땅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금자자매님이 전하는 오늘의 편지. 이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북에 띄우는 편지, 금자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사랑하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군대입니다. 남조선이든 북조선이든 일정 나이가 되면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의 국민들 또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 젊음을 국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닌 국민으로서, 인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인 것이겠죠.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부름을 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모세를 부르셨고 사무엘도 부르셨고 다윗도 부르셨고 이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각자의 위치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때 온 세상이 죄악으로 덮여 있던 그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한 사람, 단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인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서 양을 치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양을 치던 모세에게 불이 붙어 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또 아무런 미래도 희망도 없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사사 시대였고,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 다른 곳으로 시선을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자 이 사사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과 같이 사사도 타락하게 됩니다. 사사들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말았던 것이죠. 당시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위태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아직 꺼지지 않는 등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남은 등불과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 한 국가의 미래를 맡기시고 또 그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며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다시금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또 이후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갔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자,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며 새로운 왕을 보시고 그를 택하십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보내셨고 막내였던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였으며 앞으로 세워지는 모든 왕들의 기준, 표본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율법을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온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과 왕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자손을 복되게 하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목적은 이처럼 분명합니다. 바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로 우리에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하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주인의 그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고아처럼 버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잃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 그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또한 부르셨습니다. 누구는 배 위에서, 누구는 길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동행합니다. 이들을 부르신 목적은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잃어버린 어린 양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사역이라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 아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면서 여러 동네로 보내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이며 높으신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또 모세와 사무엘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녀야 했고 모세도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의 집을 떠나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 나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옥에 갇히게 되고 또는 폭행을 당하기도 할 것이며 가진말로 비난을 받고 쌓아왔던 평판을 더럽게 여기게 되며 또한 그들은 우리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로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렵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져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또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 무엇을 말할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할 말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우리 앞에 놓여진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고난과 핍박들보다 또 염려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들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 뒤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함께한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높으신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했던 것처럼 또 다윗이 응답했던 것처럼 모세가 응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떻게 응답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주어진 이 고난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끄실 것이며 가르치시고 배워주실 것이고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지금의 상황 넉넉히 이기실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여러 동네로 제자를 보내셨듯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가족 중에, 친구 중에, 또는 학교에서, 일터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온 세계 가운데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북조선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이 나라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계신 이웃들을 품고 기도하고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북조선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또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안요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24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으며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종일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 하겠고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도 아침까지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18도, 목포가 16도, 신의주와 대전, 광주, 부산, 포항이 15도,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춘천과 강릉, 대구가 13도, 강계가 12도, 함흥이 10도, 청진 8도, 해산이 7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춘천과 서울, 대전과 광주가 27도, 개성과 대구가 26도, 강계와 해산, 목포가 2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릉, 여수와 제주가 24도, 부산이 23도, 함흥과 포항이 22도, 신의주 21도, 청진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머무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늘도 넉넉히 부어주실, 넉넉히 승리로 인도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

수건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수원 원천 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하나임, 사람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곳, 실한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제일 두려운 건 뭘까요? 제가 그날 안디옥 예배에서는 저는 개를 무서워한다고 했어요. 도대체 딸 중에는 새를 무서워하는 딸이 있어요. 이것도 유전인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러 가지 고소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포비아라는 단어로 여러 공포증들을 전문 용어로 고소공포증이고요. 뭐 파이로포리아, 불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리학자들은 많은 공포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심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름까지 붙여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제일 큰 두려움은 뭘까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요? 사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더 두려운 것은 사람입니다. 저희 안에 어려서부터 그리고 학습된 자라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무서워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어떤 때는 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고 형성하고 이런 반응들이 나오도록 한 걸 우리는 우리의 반응 속에서 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삶을 보아도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아도 야곱에게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깊숙한 두려움은 형 에서였어요. 태생적으로 가진 두려움이었어요. 우리가 26장에서 벌써 보지 않았습니까? 뱃속에서부터 형과 인생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막 싸우다가 결국은 에서가 더 빨라가지고 민첩해가지고 몇 초 앞에 나왔는데 그것도 두려워서 또는 그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아서 야곱은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그 형 때문에 그게 두려움의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오늘 얘기를 통해서 더 알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 속에 그

영혼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형 에서라는 존재였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결정들과 움직임들을 인도하는 또는 이끄는 두려움의 존재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누가 제일 두려우세요? 두려움 대상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다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정이라고 하죠. 우리는 순례라고 하는데 원천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 속에 순례하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순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여정을 가장 잘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야곱입니다. 그는 그렇게 어린 건 아니었죠. 하여간 거의 60이 다 돼서 근데 아직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을 그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외삼촌이 사는 곳까지 갈 수밖에 없었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다가 우리가 계속 지금 보아왔던 이야기니까요. 다시 한번 또 외삼촌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믿었던 외삼촌 집에서도 장인어른 집이죠. 대리사위로 살면서 쫓겨났던 이 야곱의 순례의 인생 속에 딱 그 광야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났던 창세기 28장 빈털터리로 혼자 정말 겁먹어서 형 때문에 무서워서 광야까지 온 야곱이 밤에 잠들어서 꿈을 꿨는데 우리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그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큰 계단을 보여주시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귓속에 속삭였던 것을 드라마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28장에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그 장소를 야곱은 뭐라고 이름 지었죠? 기억나세요?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진 이름 베델 장소와 똑같이 이 창세기 본문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속에 두 번 더 이름을 짓는 곳이 나와요. 두 번째 이름 짓는 곳이 오늘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었던 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또 이름을 짓죠. 마하나임. 그런데 역시 그 이름을 짓게 된 이유. 왜 야곱은 그냥 순례하다가 어디에 딱 일부러 이름을 짓는 곳이 있어요. 다른 데도 많이 다니는데 꼭 여기에서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은 왜 그랬을까요?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름을 줘요. 거기에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근데 1, 2절을 읽으면 나머지 본문하고 별로 연관이 없는 것처럼 글이 끝나요. 하나님 사자들을 만났어. 그리고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줬어. 그런데 뭐가 일어났어? 아무 의미를 금방은 연결 관계를 찾기가 어려운 본문인데요. 3절부터 이야기가 그 형 에서에게 사람들을 보내고 형 에서에게 가서 말해서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해라. 주의 종, 에서의 종 야곱이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렀으며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어서 사람들을 보내서 미리 내 주께 알리고 내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에서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보낸 사람들이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른 즉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옵니다.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그 얘기를 전가를 그냥 전해요. 모시고 그 에서를 만나러 보낸 사자들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고 말했을 때 오늘 7절 말씀에 오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을 풀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여기 7절 말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단순히 형 에서가 사람 400명 데리고 온 그 한 사건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야곱의 한 평생을 가장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primordial fear라고 해요. 가장 깊숙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냥 에서만 와도 두려울 텐데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는 에서, 이건 두려움의 광폭, 두려움의 증가, 이렇게 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창세기 28장에도 체험을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한다는 것에 대한 직감적인 감정을 라반 삼촌의 집에 와서도 느꼈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에서가 더 큰 존재였습니다. 왜 이 장소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을까요? 우리 개역성경은 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그 2절에 야곱이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자들,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 하나님이 사자와 함께 나타나시는, 임재하시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번역은 개역성경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만 사실 원어에 제일 직역되는 말씀 뭐냐면 two camps라는 단어예요. two camps. 그러니까 두 개의 진중이라고 할까요? 더 좋은 표현으로는 저는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야곱에게 보여주셨는데 야곱은 두 개의 캠프를 봅니다. 나중에 자기가 이 두 대로 나누는 것도 거기에서부터 이 단어의 요소, 이 반복되는 단어의 요소가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두 캠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두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인생 속에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사실은 양쪽의 캠프처럼, 성공하면 캠프가 있잖아요. 이 두 캠프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캠프, 사람을 두려워하는 캠프에 우리가 어느 캠프에 함께 합류할지를 우리 안에 선택하는 그 과정을 이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지금 인생의 순례 여정 가운데 공포가 내 삶에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 속에 노출되지 않으셨나요? 처음에 그 공포는 실패 아니면 뭐 질병 이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더 깊숙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억압하는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 사람이 더 크게 보일 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일 때, 야곱처럼 우리 안에 에서의 400명을 데리고 나를 지금 만나러 온다는 그 상황 속에서 내 두려움이,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너무 커져서 옴삭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를 위협하는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두려움은 우리 안에나 우리 안이나 주변 가까이 혹은 멀리 도처에 두려움은 깔려 있습니다. 보이는 것 혹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늘 존재합니다. 두려움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말하고 행동할 때 두려움은 늘 따라다니며 결코 떨칠 수 없는 편재한 힘과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내를 좀 많이 무서워했어요. 근데 진짜 제 인생 속에 정말 에서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분의 잘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아버지랑 같이 아침마당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그때 한 이야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두렵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협조하지 않으면 혁대를 동원하신 분이라 저는 두려워. 바로 옆에 앉아 계신데. 그러니까 이금희 씨가 물어봐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요. 아니, 사모님 그때 가만히 계셨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나도 맞을까 봐 두려웠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의 잘못도 있겠죠. 근데 아버지의 잘못보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제가 두려워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매 맞을까 봐? 아니요. 저에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를 제 인생에 아버지께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뭐냐면 저는 장남으로 우리 아버지의 인정하심을 받으려고 그 인정하심을 안 주실까 봐 두려워서 한 평생을
그

두려움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저 지난 주일날 밤에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갔다가 금요일 어제 토요일날 3시에 돌아왔어요. 왜 그렇게 짧게 갔다 왔냐고요? 원래는 두 주 가려고 집회 계획 다 짜놨는데 비행기를 다 예약을 다 해놓고 출발하기 3일 전에 우리 아버지가 요셉아 너 오후에 나랑 대구 가자. 대구에 가서 집회해야 되는데 미국 목사님 모실 거야. 네가 통역했으면 좋겠어.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벌써 비행기표 끊었고요. 미국 가서 2주 동안 사역하고 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네 그리고 비행기표를 바꿨어요. 페널티 내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 왔어요. 아, 얼마나 효자야. 얼마나 참 아버지를 잘 위해. 근데 제 인생 속에 아버지의 문제나 아버지의 잘못이라기보다도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 안에 아버지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 인생을 움직입니다. 아버지 인정 못 받으면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월식시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안에 물론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제 안에 아버지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보다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니 야곱이 지금 에서 형을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에서 형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아버지 엄마는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에서 형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의 마음속에 이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망감이 교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에서 형이 하나님보다 더 커. 에서 형이 위협이든 축복이든 어떤 역할이든 에서 형의 그 존재가 하나님이란 존재보다 더 커서 하나님을 월식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오늘 본문 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보고 싶은데요. 야곱이 그 에서를 두려워했던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을 보시면 지칭을 한번 보세요. 20년 동안 형 못 만났습니다. 사실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러니까 반말라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4절에 내 주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라고 형을 불러요. 쌍둥이 형을 불러요. 자신을 그 주의 종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안전과 지위를 정의할 권한을 에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에서가 재판관이 된 겁니다. 에서의 눈에 은혜를 입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런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징후들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저의 아버지였어요.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정할 수 있고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항상 거기고 어떤 때는 또 미움의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때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눴다고 말합니다. 수직적인 관계의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내 눈에 보이는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 해결책을 찾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에서부터 내가 잠시 임시 방편으로 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야곱처럼 잔꾀를 부릴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아버지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나한테 좀 실망하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페이버를 다시 받을까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4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손주, 손녀를 동원하면 아버지가 화났다가도 마음이 확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교묘하고 아주 이렇게 은혜스럽게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놨어. 여기 야곱은 두려움에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

사실이 그 상황이 자기 상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 뭐냐면 두 대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일찍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마하나임, 두 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곱의 삶 속에서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둘로 나눠놓는 게 자기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이 위에 더 큰 해결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1, 2절에 먼저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두려움을 느끼기 전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야곱은 아직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대를 나누고 에서가 와서 이쪽을 취하면 이쪽은 살아남을 거고 이쪽을 공격하면 이쪽이 살아남을 거니까 50%는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8절까지 야곱의 두려움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증폭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9절 이하에 눈에 보이지 않은 방향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9절 말씀이요. 야곱이 그때부터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그동안에 기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에서의 모습을 이제는 하나님에게 포커스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하는 전환점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함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웰치라는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두려움에서부터 사랑의 집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그 사랑의 집으로 옮겨가는 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회복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그 지평선을 바라보고 에서를 바라봤던 그의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의 기도는 고백입니다. 인정입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제를 칠까 겁이 납니다 라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제 인생의 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훈련하고 있는 복음중심 삶과 복음중심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을 얼마나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내 인정이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똑같이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지 똑같이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똑같이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심만 있으면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해주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길,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형이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상황적인 위협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오래전에 해주시고 또다시 확인해 주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아니 1, 2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마하나임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누구죠? 이 사랑은 벌써 요한일서 4장 9절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며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영원한 형벌과 나의 영원한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해 주신 것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이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두려움보다 더 큰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두려워하십니까?

0: 사랑 안에서 조금 더 온전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원천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70-7018-1331, 070-7018번에 1331번 수원원천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아, 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뭐 돈도 띄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좀 도와준다고 아빠 모르게 이제 대출을 받아준 거예요. 그게 좀 화근이 돼서 지금 이제 가정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죽으려고도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죽으려고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그 라디오를 그 옆에다 끼고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 올라가시면서. 네, 그때 보니까 이제 그 하느님 그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다가 차마 뛰어내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울고 있는데 이제 아들 전화가 오고 그것도 거래처 갔다가 죽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제 마무리 좀 해놓고. 그러다가 차를 이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원래 그 라디오 방송 자체를 안 들어요. 그냥 음악 나오면 틀고 그냥 이러는데 뭘 잘못 꺼내는데 극동방송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엄청 울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극동방송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송은 아예 안 듣고 그냥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습관이 하나가 생긴 게 그 이후로 차를 타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 부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 생명 같아요.
1: 누군가는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인생의 새로운 계절을 맞습니다.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손길이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뻗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기도와 헌금으로 우리가 미처 갈 수 없는 곳곳까지 복음이 흘러가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줄을 던지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걸 믿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역사하는 오늘이길 원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48장 거룩하신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의 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 풍경은 어떤 빛깔을 띠고 있습니까? 혹시 삶의 문턱에서 이런 깊은 탄식을 조용히 내뱉으며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여유도 남아있지 않아. 매달 찾아오는 고지서 앞에서 한숨 짓는 텅 빈 통장을 볼 때, 밤새 고민을 해도 시원한 답이 없는 불확실한 진로 앞에서, 혹은 세상의 요구에 치여 단 1초도 남의 투정을 받아줄 여유가 없는 메마른 마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성경 속 사르밧 과부처럼 빈 자루를 탈탈 털며 쓸쓸한 절망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르밧 과부는 온 땅이 바짝 말라버린 극심한 가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기름병에는 겨우 몇 방울의 기름만 맴돌았고 자루에는 오직 한 움큼의 가루만 외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녀의 마지막 긴 고백입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보다 더 비참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희망 없는 처절한 체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녀의 인생에 찾아와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던집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야박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의 첫자리에 둘 수 있겠느냐, 전적인 신뢰의 초대였습니다. 놀랍게도 사르밧 과부는 계산을 접어두고 그 마지막 한 움큼 말씀에 의지해 내어드렸습니다. 성경은 그 순종의 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참된 기다림은 내가 가진 마지막 보류를 손에 꽉 움켜쥐고 바들바들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0: 마지막 남은 한 움큼마저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내어드리는 그 순전한 눈물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사방이 다 막히고 손에 쥔 것이 이 한 움큼뿐일지라도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겠느냐? 기적은 가뭄이 갑자기 해갈되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일용할 양식의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밀가루가 소나기처럼 내리지 않아도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을 주시고 당장 필요한 만큼의 위로를 채우시는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다림을 공백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찌꺼기 없는 순전한 기도로 빚어내십니다. 이 시간은 훗날 내 손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나를 먹이셨다고 고백하게 될 위대한 인생의 스토리가 쓰이는 정금 같은 간증의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혹시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만 남아있는 절망의 자리입니까? 한 걸음도 더 내디딜 수 없는 것 같은 극심한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먹을 꽉 쥐고 있던 손을 펴십시오. 우리가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손에 아무것도 채워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의 자락을 기도로 덮고 마지막을 내어드릴 때 어느 날 문득 우리는 메말랐던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채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하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한 움큼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지금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영어 찬양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제가 몇 년 전에 사업장도 너무 사기를 당해서 힘들었고 아이가 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 우는 소리에 애가 상처받고 놀랄까봐 제가 차키를 찾아서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갔어요. 소리 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때 저 살기 싫어요. 아버지 저 지금 데려가시면 안 돼요. 저 죽고 싶어요 라고. 제가 그때 순간 위험하고 아주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주파수가 극동방송에 맞춰져 있었어. 라디오가 다행히 그때 시동을 켜는 순간 찬양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찬양으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옆에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감동이 들었어요. 소중한 가족 생각해서 힘내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울면서 집에 다시 들어갔던 그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이제 전파 선교사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바로 신청하는 문자를 보냈었어요.
1: 세상에 수많은 방송이 있지만 극동방송은 24시간 복음만 전하는 유일한 방송입니다. 지금도 누군가 이 방송을 듣고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이 분명하기에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이름은 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 방송이 끊임없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동역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시거나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열왕기하

그러다가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도 아무 말을 않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벌을 받을 것이네. 당장 가서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세. 그리하여 그들은 성으로 가서 성의 문지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갔더니 거기에 아무도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과 나귀들은 그대로 메어 있고 장막들도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의 문지기들이 소리를 지르며 왕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왕이 밤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꾸민 계략을 내가 말해보겠소. 그들은 우리가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래서 그들은 진을 떠나 들에 숨어 있는 것이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성으로 쳐들어가자고 말하고 있소.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 성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이미 죽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몇 사람에게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이 전차 두 대와 말들을 끌고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 군대의 뒤를 쫓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아라. 그들이 요단강까지 아람 군대의 뒤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길에는 옷과 장비들이 잔뜩 널려 있었는데 그것은 아람 군대가 서둘러 도망치면서 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밖으로 나아가 아람 군대의 진을 뒤져 온갖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은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알을 은 한 세겔에 살 수 있었습니다. 왕이 가까이에 있던 보좌관을 시켜 성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밟고 지나가 죽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왕과 그 신하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에 엘리사는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알을 은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알을 은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왕의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부어 주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소. 엘리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눈으로 틀림없이 볼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당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할 것이오. 그 보좌관은 엘리사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성문에서 그를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사가 전에 그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는 수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떠나시오. 어디든지 살만한 나라로 가서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이 땅에 7년 동안 가뭄을 내리실 것이오. 그 여자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족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7년이 지난 뒤에 그 여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왕으로 갔습니다. 그때 왕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보여준 놀라운 일들을 다 얘기해봐라. 그러자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로 말미암아 아들의 목숨을 살린 적이 있는 수넴 여자가 들어와서 왕에게 자기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게하시가 말했습니다. 내주 왕이시여,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왕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그 일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왕이 한 신하를 불러서 여자를 도와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이 여자의 재산을 다 돌려주어라. 그리고 이 여자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 여자의 땅에서 생긴 수입도 다 돌려주어라. 엘리사가 다마스커스에 갔습니다. 그때 아람 왕 벤하닷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사엘에게 말했습니다. 손에 선물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시오. 여호와께 내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여쭤봐 달라고 하시오. 하사엘이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나오는 온갖 좋은 물건을 40마리의 낙타에 싣고 갔습니다. 하사엘이 말했습니다. 아람왕 벤하닷이 나를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벤하닷에게 가서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고 전하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가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소. 그리고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사엘이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할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강하고 굳건한 성을 불태울 것이고 젊은이들을 칼로 죽일 것이며 아이들을 땅에 메어 칠 것이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를 것이오. 하사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소. 하사엘이 엘리사 곁을 떠나 그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벤하닷이 하사엘에게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소? 하사엘이 대답했습니다. 왕이 틀림없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벤하닷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은 지 5년째 되는 해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2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탓에 아합의 집안이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다윗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나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람 왕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에돔이 유다에 반역했습니다. 에돔 백성은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전차를 이끌고 사일로 갔습니다. 밤중에 에돔 사람들이 여호람과 그의 전차 부대를 에워쌌습니다. 여호람이 일어나 에돔 사람들을 공격했으나 그의 군대는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처럼 에돔 사람이 유다를 배반해서 오늘날까지 에돔이 유다의 지배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때 림나도 유다를 배반했습니다. 여호람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람이 죽어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람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2년째 되는 해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인데 아달랴는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의 손녀입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안이 했던 길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는 아합의 집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아합 집안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땅 라못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웠습니다. 요람은 아람 사람들과 싸우던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요람 왕은 그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여호람의 아들이며 유다의 왕인 아하시야가 부상을 당한 아합의 아들 요람을 문병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사가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옷을 단단히 동여매고 이 작은 기름병을 손에 들고 길르앗 땅 라못으로 가거라. 그곳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라. 들어가서 예후를 형제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골방으로 데려가거라. 기름병을 가지고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소 하고 말하여라. 그런 다음에 문을 열고 빨리 도망쳐라. 머뭇거리지 마라. 그리하여 예언자인 그 젊은이가 일어나 길르앗 땅 라못으로 갔습니다. 그가 들어가서 보니 군대에 있는 장군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후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누구에게 말을 전하겠다는 거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바로 장군님입니다. 예후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젊은 예언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네 주인인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켜야 한다. 나는 내 종인 예언자들을 죽이고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죽인 이세벨에게 벌을 내려 그 죄값을 꼭 치르도록 하겠다. 아합의 집안은 다 죽을 것이다. 아합 집안의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다. 아합의 집안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개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며 아무도 이세벨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한 다음에 젊은 예언자는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자기 주인인 왕의 신하들에게 돌아오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평안하오, 그 미친 녀석이 무슨 일로 왔소?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 말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오.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하고 말했소.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급히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돌층계 위에 깔고

예후를 그 위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예후가 왕이다. 그리하여 님시의 손자요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을 배반했습니다. 그 당시 요람과 온 이스라엘은 아람왕 하사엘과 맞서 싸우며 길르앗 땅 라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예후가 자기를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뜻이 내 뜻과 같다면 아무도 이 성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오. 이스라엘에 있는 왕에게 가서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요. 그런 다음에 예후는 자기 전차에 올라타고 요람이 쉬고 있는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야도 요람을 문병하러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망대를 지키는 바수꾼이 예후의 군대가 오는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웬 군대가 보입니다. 요람이 말했습니다. 기마병을 불러라. 그를 보내어 그들을 맞이하게 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물어보게 하여라. 그리하여 기마병이 말을 타고 달려나가 예후를 맞이했습니다. 기마병이 말했습니다. 왕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후가 말했습니다.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내 뒤를 따라라. 바수꾼이 보고했습니다. 기마병이 저들에게 가기는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두 번째 기마병을 보냈습니다. 그 기마병이 그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너는 내 뒤를 따라라. 바수꾼이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 기마병도 저들에게 가기는 갔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차를 몰고 오는 사람은 님시의 아들 예후인 것 같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전차를 몰고 있습니다. 요람이 말했습니다. 내 전차를 준비하여라. 신하들이 요람의 전차를 준비하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자 자기 전차를 타고 예후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예후를 만났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했습니다. 예후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가? 예후가 대답했습니다. 왕의 어머니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요술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소? 요람이 말을 돌려 도망치며 아하시야에게 소리쳤습니다. 아하시야여, 반역입니다. 예후가 활로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았습니다. 화살이 요람의 심장을 꿰뚫고 나왔습니다. 그가 전차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예후가 자기의 신하인 빛깔에게 말했습니다. 요람의 시체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그대와 내가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뒤를 따라 나란히 말을 타고 달릴 때에 여호와께서 아합에 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흘린 피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나봇의 밭에서 아합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람의 시체를 들어서 나봇의 밭에 던져라. 유다왕 아하시야가 이 모습을 보고 동산 별장길로 도망쳤습니다. 예후가 그를 뒤쫓아가며 전차에 탄 아하시야도 죽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하시야는 이블르암에서 가까운 구르로 올라가는 길에서 전차를 타고 달리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하시야는 무깃도까지 도망쳤지만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야의 신하들이 그의 시체를 전차에 실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그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다윗성에 묻어주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 기념일이 많았던 한 달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분들 또 가까운 분들 챙기시느라 분주한 날들 많았을 텐데요. 오늘은 복된 주일 아침, 어떤 마음으로 이 아침 맞고 계십니까?

그동안 방송에서 잘 안 보인다 했는데요. 그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전도사님이 돼서 나타나신 가수 유열 씨 간증을 들었습니다. 희귀 질환인 폐섬유증으로 두 번의 심정지까지 겪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던데요. 의사마저 고비를 말하던 절망의 순간 기적처럼 폐기증자가 나타나 7시간의 대수술 끝에 깨어났었습니다. 수술 후에 의식을 찾은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철저한 회개였다고 해요. 죽음 앞에 서보니 온통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했던 지난 시간들, 지나온 삶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죠.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메모지에. 그렇게 살면 안 되었던 거다. 네,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전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간절히 적었던 희망사 노트에는요, 아들을 학교에 바래다 주기, 또 아들 축구할 때 운동장에서 응원하기 같은 소박한 일상들이 적혀 있던데요. 우리가 무심히 보내는 오늘의 일상, 누군가는 밤새 눈물로 얻어낸 기적과 같은 하루겠죠? 모든 것이 감사로 고백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유열 씨는 기증자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축복이자 기적이며 그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유열 씨의 목소리로 찬양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하시고요. 담백글스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네, 죽음의 문턱에 섰던 가수 유열 씨 간증 이야기하면서 모닝프레즈의 문을 열었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내와 또 어린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또 화제가 됐는데요. 아내에겐 사랑을 다 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모든 게 감사했다고 적었고요. 아빠랑 축구하는 게 소원이라는 아들에게는 많은 일을 아빠가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길 바라고 기도할게 라는 가슴 먹먹한 유언장을 삐뚤삐뚤한 글씨로 남겼더라고요. 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가슴 먹먹한 간증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까? 조수아의 찬양 내가 주인 삼은, 그리고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은혜 아니면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 곁에 남아주오. 유열 씨의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모든 기적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배후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을 나누는 이 극동방송에서의 시간도 참 감사하고 은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의무감으로 했던 일상이 내가 하고 싶어서 차지하고 싶었던 희망사항이 된다면, 그렇게 감사로 오늘을 시작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기타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정실의 연주 찬양인데요.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함께하면서 모닝프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환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파블로 카잘스는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이자 작곡가, 지휘자,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1966년 그의 90회 생일이 되기 직전에 노만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음악가의 노후 생활을 관찰한 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관절염과 호흡곤란으로 카잘스의 손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들은 서로 엉켜 있는 듯 했다. 저런 손으로 어떻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카잘스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간신히 피아노까지 걸어갔다. 그가 피아노 앞에 앉자 그를 바라보고 있던 노만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 손가락들이 마치 태양빛에 펴지는 꽃봉오리처럼 펴지더니 건반을 만지는 것이 아닌가. 구부정했던 그의 허리도 반듯하게 펴졌다. 확실히 숨 쉬는 것도 편안해 보였다. 그는 바하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섬세하고 예민했다. 그는 이어서 브람스의 곡을 연주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카잘스는 생기와 영감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주를 다 마친 그가 일어나 걸을 때 그의 몸은 곧바르게 되었고 키도 훨씬 더 커진 듯했다. 간신히 침대에서 나와 고통스럽게 옷을 입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졌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음악인은 음악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은 다름 아닌 성령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내지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도중 극도로 피곤하고 번민해 좌절에 빠진 때가 있었습니다. 거룩해지려 노력할수록 그 반대의 행동이 나오고 믿어야 될 줄 알면서도 자꾸만 의심이 생기고 열매를 맺으려 해도 그 열매가 도통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그의 누이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까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쉼을 누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꽃을 피우려고 또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원 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말에 테일러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며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고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승리를 간구했으나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 성취하려고 헛수고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것을 믿음과 기도를 통해 내 것으로 만들고 내 힘은 쭉 빼고 오직 주님께만 의지해야 합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얘들아, 네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 줄 아니?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단다 라고 말해줍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의미하는 파라클레이토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에게 맞은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인생이 광야처럼 삭막하고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고독한 순간에도 내 영혼을 따스하게 감싸 안아 주시는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의 손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그때도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위해 눈물 흘리며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인생의 경로가 잘못될까봐 걱정한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눈앞에서 기회가 열리거나 닫힌 경험이 있으신가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캐서린 우드마샬이 썼듯이 종종 하나님은 우리 면전에서 문을 닫으십니다.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 곳으로 통하는 문을 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인생을 위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번창하고 그분이 심으신 곳에서 꽃 피우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옳은 길에 있는지 틀린 길에 있는지를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방향을 틀어야 한다면 당신 뒤로 오셔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알려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분이 길을 인도하여 낯설고 혼란스럽지 않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평안하십시오. 주님, 주님이 어떤 문을 여셨는지 아니면 닫으셨는지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내 인생의 산 소망이라는 임혜식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는 변화받은 한 재수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황 씨라는 사람은 소년 시절부터 절도, 폭력, 강도 등으로 죄를 많이 지어 교도소를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 12월 7개월의 복역 잔류기간을 앞두고 안양교도소로 이송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렇게 새롭게 지정된 감방에 들어갔더니 고참들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그도 육탄전으로 맞섰지만 그때마다 눅실하게 맞고는 분을 사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감방 안 변기통 옆에서 한 죄수가 그들의 싸움을 보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친 사람은 눈물도 닦지 않은 채 그의 피를 닦고 간호를 해줬습니다. 그때 그의 가슴은 마치 불덩이가 날아와 불을 붙이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는 착실한 신자 죄수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을 읽으며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그렇게 그가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본 교도소 측에서 3개월을 앞당겨 출소시켜 주었고 그는 집사가 되어 영혼 구원을 위해 많은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한 죄수의 마음을 태우고 그로 하여금 영혼 구원 역사에 동참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성령을 받으면 이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만나. 오늘의 만나. 매주일 이 시간에는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하신 목,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또 말씀 나누는 가운데 복 주시고 힘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견본주택이라고 그러죠. 아파트 청약하기 전에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미리 보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참 화려한 가구, 좋은 가구들로 꽉 차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집이 아닌 거 아시지요? 거기서는 사는 게 아니고 견본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의 귀한 가정들도 그 견본주택처럼, 모델하우스처럼 항상 좋은 것만, 항상 아름다운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가정이 언제나 그럴 수 없고 항상 문제와 아픔이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첫 번째, 분별하는 가정입니다. 분별한다는 것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과 열매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가한다는 것은요, 집중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다가오는 그들은 마치 양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 땅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법칙으로, 하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생각, 이 땅의 법칙, 이 땅에 돌아가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옵니다.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또 영화는, 또 드라마는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 무엇으로요?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 모든 가치들, 이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정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0: 지난 유럽에 다녀오면서 영국에서 일주일이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영국 시내를 이렇게 투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마침 영국의 휴일이었습니다. 부활절이 있는 휴일. 그러니까 사람이 뭐 거리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소매치기가 많으니까 지갑은 안 해놓고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꼭 따라오셔야 되고 선교사님 중에 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 80이 좀 넘으셨는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패를 안 끼치려고 제일 앞에 가시던 겁니다. 뒤처지면 저희한테 어려움이 될까봐. 그랬더니 연세가 비슷하신 장로님 한 분이 이 목사님과 함께 손을 꼭 잡고 가시는 거예요. 지치지 않도록. 그래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가방 하나 메시고 물병 하나 드시고 두 분이 꼭 친구처럼 이렇게 두 분이 손을 잡고 런던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게이! 아, 게이! 근데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주작하면요, 아, 게이, 게이! 이 시대에 동성애가 많다는 거 아시죠? 유럽은요, 동성애, 동성혼 법적으로 허용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요, 길거리에서 남자가 남자의 손을 잡고 있으면 게이입니다. 동성애자입니다. 여자가 여자 손을 잡고 다니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이가 많은 동성애자는 없는 겁니다. 왜요? 동성애자들은요, 성적인 유혹 때문에, 성적인 관계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많은 부부 개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성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쟤들이 놀라는 거는 두 분이 개인 줄 아는 거야. 그런데 평생을 저렇게 산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어떤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시나요?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 위에서 말씀이 나눠지고 있나요?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삼가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0: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땅을 일구시고 돌을 걸러내시고 가장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랬는데요, 그 심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매를 위해서 심으신 겁니다. 가장 극상품의 나무를 심었으니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는 걸까요? 가장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열매를 내놓았냐면 들포도나무, 원어대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냄새 나고 썩어져 버린 열매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그 땅에 심으셨습니다.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생각, 가나안 땅의 욕망, 가나안 땅의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썩어져 가고 냄새 나는 열매를 그들이 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생각, 세상의 욕심, 세상의 욕망, 이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0: 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다면 그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설 수 있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은 또 어떤 가정일까요?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가정은요,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이 순종한다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0: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이 아침에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도 예배했고 오늘도 예배하고 3부 예배 이렇게 꽉 차서 예배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 나를 주라고 부르는 너희들 가운데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 말씀도 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일으킬지라도 내가 천국 문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여러분, 이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오늘도 설교를 듣고 다음 주에도 듣고 지난 1년 동안 52주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말씀을 들었고 이 한 해에도 말씀 앞에 비추고 있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삶이 변하는 것이라고 가끔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0: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자신을 속이나요? 말씀 듣는 것이 내 삶이 변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착각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 것, 행하지 않는 것, 듣고 있는 것이 변했다고 믿는 것, 이거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 대응의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들 말씀을 듣고 있지, 근데 스스로 속지 마라. 듣고 있다고 해서 내가 변했다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나요?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다시 할게요.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아,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내용은 안 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살려면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부딪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죠.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포이에노, 이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뜻이냐면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받고 아 그래 오늘 한번 살아봐야지, 이번 주간 살아봐야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 드셨나요? 아, 다 안 드시는군요 요즘에. 어제 점심 드셨나요? 어제 아침 드셨나요? 오늘 점심 드실 건가요? 내일 또 식사하실 건가요? 아멘. 이게 지속성입니다. 식사를 우리가 왜 해야 되나요? 어제도 했는데 오늘 왜 또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이 단어는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이 단어는요,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 열매를 맺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통과하고 내 가정을 통과하고, 참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가정에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 마치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기억하시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건 누구의 성품이십니까? 예수의 성품이지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의 삶으로 살아갔더니 어느덧 내 삶에 예수의 열매가 성품으로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열매 맺힌다는 이 행한다는 단어는 애쓴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노출이 되고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더니 어느 날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예수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귀한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한다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창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도 반복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에 노출한다는 것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때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창조하시듯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창조의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격언이 있죠. 자녀들은요, 부모의 뒤통수를 보면서 배운답니다. 부모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보고 자녀는 그대로 닮아가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0: 살리시기 위해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요.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입니다.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이 귀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요, 인생의 폭풍이 있어도 우리의 기초를 깊이 판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0: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결론을 맺고 계시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했던 오늘 읽었던 본문 짧게는, 길게는 산상수훈 전체를 지금 요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말씀을 듣는 것뿐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고,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기억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리석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기초를 깊이 세운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냐면요, 깊이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두 집이 똑같습니다. 기초를 깊이 세웠든지 기초가 없이 집을 지었든지 위에 보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모습도 똑같고 방의 개수도 똑같고 방향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요?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면 차이가 생깁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1: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0: 반석 위에 놓은 집이 왜 무너지지 않나요? 기초를 깊이 세운 겁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당부하신 몇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번제단,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번제물이 있고 밤새도록 번제물이 타고, 그리고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아침마다 재를 치우는 겁니다. 불을 피우고 번제를 드리고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근데 재를 치우는 것은요, 아무도 관심 있어 하지도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도 않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지도 않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 반드시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를 치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번제를 드릴 때에나 재를 치울 때에나 똑같이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기초를 쌓는 거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교회는 많으시니까요, 우리 주부님들 질문하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혼하시고 매일매일 지금까지 내일도 오늘도 반복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0: 네, 밥하시는 거잖아요. 어제도 밥하셨나요? 오늘도 밥하실 예정이신가요? 내일도 하실 건가요?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무가치해 보입니다. 학생들도 그렇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매일 반복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없으면 마치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삶은 이 반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통과하도록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겁지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 즐거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세상에 놀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집의 이유는 기초를 깊이 판 겁니다. 매일 반복하는 기도, 매일 반복하는 말씀, 매일 반복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맨날 똑같은 일만 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게 사명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면 그거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일을 반복할까요? 설교하는 거 반복하죠. 주일 설교 끝나면요 오늘 오후에 수요일날 본문 줘야 되고요 수요일날 설교 끝나면요 금요 본문 줘야 되고요 그래야 여러분의 주보에 그 편집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설교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사명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사명이신가요? 오늘 본문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어쩌면 이 보이지 않는 기초가 남편과 아내의 열심으로 다하는 그 삶,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삶, 자녀를 위해서 애쓰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시간,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기초가 되면 그 집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이 귀한 복이 우리의 귀한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일까요? 지금은 랜턴이 좋은 게 많으니까요. 깜깜한 밤에 그거 하나만 키면 저 끝에까지도 다 보입니다. 저 100m 앞에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깜깜한 밤에 킬 수 있는 것이 등 하나입니다. 등을 키면 어디까지 보일까요? 내 발바닥 앞에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켰는데 보이는 것은 고작 내 발꿈치 한 걸음 앞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캄캄하니까요. 또 그 등을 의지해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등을 킨 것처럼 내 발바닥 끝만 보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걸음을 걷습니다. 그렇게 그 밤을 걷다 보니 이제 동이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그랬더니 캄캄했던 그 길,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빛처럼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저 앞에 있는 큰 산도 옮기게 하시고 저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0: 내면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가정들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 어떤 가정인가요?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분별하는 가정.
0: 무엇을 분별하나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순종하는 가정.
0: 순종한다는 것은요, 말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 앞에 붙어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1: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0: 말씀 위에 세워져야 우리 인생의 폭풍마가 와도 우리의 말씀의 깊이 때문에, 그 기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가정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가정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과하고 우리의 가정을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예수의 귀하신 은혜와 열매가 있게 하시는 귀한 복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가정으로 흔들리지 않기로 작정하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대흥 침례교회 정인택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흥 침례교회 지역번호 042-5251-8881번, 525국에 888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국에 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만나, 주일 순서를 마칩니다.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이젠 정말 여름을 향하고 있지요. 오늘이 5월의 네 번째 주일이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날을 부활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때로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이 동일시되는 것은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날,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로 그리스도 교회의 첫 걸음이 시작된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간은 성령 강림절이죠. 예전색은 붉은색을 쓰게 됩니다. 붉은색은 불과 피의 색깔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자기 희생, 순교, 감사, 찬양, 기도, 성령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붉은색은 성령 강림절, 또 종교개혁축제, 교회하원당과 기념일 등에 사용하죠. 이번 주간에 사도행전 2장, 요한복음 7장을 보면서 성령의 임재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 오늘 주일에 웨슬레이의 회심이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설자인 요한 웨슬레이의 회심 288주년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 5월 24일인데요. 요한 웨슬레이는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이,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이의 19남매 중에 15번째로 1703년 영국 에버드에서 출생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국교회였던 성공회 목사님으로 에버드 교회 목회자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웨슬레는 경건하고 신앙이 독실했던 어머니 밑에서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1728년에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바른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선행을 하기 위해 힘썼던 웨슬레는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 선교사업을 마치고 난 뒤 런던으로 돌아온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밤 올드스게이트 거리의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루터의 로마서 강해의 서문을 듣게 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뜨거운 마음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한 후 웨슬레는 영국의 전역을 다니며 전도하고 설교하기 시작했는데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순하면서도 영적 정열이 있는 특색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는 그의 전도와 설교에 제동을 걸게 되자 국교회에서 나와서 감리교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그는 순회 전도할 때 말을 타고 다녔는데 그가 여행한 총 거리는 25만 마일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가 저술하고 번역하고 편집한 책만도 200권이 넘는다고 하네요. 요한 웨슬레는 일생을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전도하다가 1791년 88살의 나이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가 창설한 감리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파 중 하나가 됐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이번 주일을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켜 기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5월 24일 주일에 조지 앵겔 선교사님이 별세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조지 앵겔 선교사님은 호주 장로회 파송으로 한국에 오셨는데 독일 태생으로 스위스와 영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죠. 1900년에 한국에 와서 경상도 지방에서 일하다가 1907년 평양신학교에서 성서 원어를 강의했습니다. 왕길지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했는데 성서 원어를 잘하

하는 학생만을 제자로 삼았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제13대 장로교 총회장을 지내기도 하셨고요. 그 엥겔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87년 전인 1939년 5월 24일 호주 멜버른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에는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별세한 기록이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462년 전인 1564년 5월 27일 종교개혁자로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칼빈은 프랑스의 신학자로 종교개혁자로 프랑스 북부 피카르디 지방 누아용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 귀족의 비서 격리로 일한 소시민이었고요. 칼빈은 1523년부터 28년까지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 오를랭 부르주아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죠. 일찍부터 학문적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1533년 교회를 초기 사도시대의 순수한 모습으로 복귀시킬 것을 다짐하고 로마 캐톨릭과 결별하게 되죠. 1535년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의 이단에 대한 박해로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스위스 바젤로 피신해 그곳에서 1536년 복음주의 고전이 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게 됩니다. 제네바는 그 후 종교개혁파의 중심지로 전 유럽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칼빈은 본래 많은 병을 가지고 있어서 걸어다니는 병원이다라는 별명을 갖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병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저술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그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이 1674년 5월 27일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5월 30일 토요일에는 빌리그램 한국 전도대회가 열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973년 5월 3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에 빌리그램 한국 전도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죠. 전도대회는 6월 3일까지 계속됐었는데 대회 첫날 51만 명이 모였고 마지막 날에는 115만 명이 모여 연 인원 334만 명이 모이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빌리그레엄 전도대회를 통해서 4만 4천여 명의 새로운 결신자를 얻게 됐는데 빌리그레엄 한국 전도대회는 여의도 집회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열린 지방 전도대회, 전도학교 등을 개최해 한국교회 부흥을 크게 도왔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1일 하나님 품에 안기신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미국의 그리스도 교 부흥 목사로 본명이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함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롯 출생입니다. 플로리다 신학교와 템퍼 위튼 칼리지를 졸업했고 1939년 목사가 돼서 1949년 LA 전도대회 때 많은 군중을 모아 크게 성공함으로 대부흥사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후 세계적인 부흥 목사로 신문, 방송 등 매스컴과 해외여행을 통한 전도사업에 열성을 보여 왔고 한국에서도 1973년 5월과 80년 8월 등 여러 차례 복음화 집회를 가졌었죠. 1994년 1월에는 북한에서도 선교 집회를 가졌습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8년이 넘었지만 그의 딸 앤 그레암과 아들 프랭크 그레암, 손주 윌 그레암이 뒤를 이어 세계적인 부흥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를 잇는 유명한 부흥 목사 가문이 되겠지요. 저희 극동방송에서는 지난 2023년 6월 3일에 빌리그레엄 한국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희년대회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했었는데요. 강사는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아들 프랭크 그레함이, 통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 집회를 통해 성령 충만한 나라가 돼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고쳐 사용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그런 집회가 됐었습니다. 그 빌리그레엄 한국 전도대회 회가 1973년 5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용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